썩은 속옷부터 미끄덩덩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DNA 믿자 노래로 벗겨볼까.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0: 어쩜 근사해.
2: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귀 쟤만 특별 대우해 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교희, 넌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0: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4: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대질시켜 주십시오.
5: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할 말씀 있습니다.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감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것 같은가?
5: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귀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0: 이것도 어찌 된 일이야?
5: 규희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2: 어젯밤에?
5: 내가 무복 그릴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2: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5: 김대감 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1: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5: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규이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6: 거짓말이에요, 김대감 마님. 어젯밤 규이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6: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7: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아프면 가서 쉬어.
1: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늘.

0: 바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바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안 됩니다, 이게.
0: 남사시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벗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지지 못해.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백옥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1: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이,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무엇이든 잃었다가 부술 수도 있는 권력.
1: 내가 가진 무기는 돈. 진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2: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권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1: 김대감이 무슨 일로?
2: 조선미인 서... 호호! 아니, 어떻게... 하하, 이...
3: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 거.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밤시 볼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5: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1: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6: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7: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8: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7: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소?
8: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7: 한번 손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소?
9: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10: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9: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수야 이놈아. 네가 웬 수야 이놈아. 응? 이놈아.
10: 어머니.
9: 이씨.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0: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해서 무술년 새해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2: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0: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3: 근데 소혜랑 규인은 어디 간 거야?

0: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1: 왜 그래?
2: 아, 몰라. 그냥 답답해.
0: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네가 나한테 뭘 숨기든 내가 널 싫어할 일은 없어. 절대로.
1: 집중하시고

0: 아니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1: 그러네.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2: 아니.
1: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3: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4: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5: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4: 일단 들어가. 가.
6: 아, 김대감 아니면 아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4: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내일이 대회인데 뭘 저런 것까지 고해.
6: 그죠?
4: 저것들 아주 입을 다 꼬매나 버려. 예. 바느질 잘하지?
5: 예.
4: 됐어.
5: 김대감 마님께선 표권 받으셨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1: 이제 내가 장원?
5: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7: 버린다. 드디어 완성.
8: 규희야! 야, 규희야.
6: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8: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6: 당치 않습니다.
8: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니,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6: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8: 야야, 규희야. 규희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오라버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0: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막혀 화가 나.
1: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0: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1: 소혜야.
0: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1: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0: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1: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0: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1: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0: 왜? 왜 멋대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건데?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때문이겠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임무?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할아버지.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1: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조선미인 선발전에 김대감을 찾아가서
1: 네?
2: 이 문제를 직접 따질 생각이다.

0: 어째 사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네,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나. 아이고, 네 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왜 이러고 있어? 본선 시작이?
5: 반각 남았습니다.
6: 반각? 아, 내 불륜지 어딨어?
7: 이거 맞냐?
6: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5: 발목은?
2: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7: 명심하겠습니다.
8: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9: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10: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1: 네,
10: 1번. 정순가련 2번.
12: 얼굴이 나도 왜
13: 내가 좀
12: 웃기고 있는데 아주 그냥.
14: 아버지, 아버지, 꼭 오늘 민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5: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14: 아버지,
15: 아이고, 귀야, 왜 이러느냐? 야, 정신 차려.

0: 여기 여기 좀 여기 좀 앉아 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좋아하네.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맞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와르르르르르르. 장원을 못 맞춰도 재미가 와르르르르르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규희.
0: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3: 아버지 아이
1: 내가 오늘 진실을 폭로하고 말 테다. 가자.

0: 자신 없어 못 주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이런 어여쁘고 아름다운 난장판 세상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환이네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명명하네.
1: 아, 괜찮아. 아, 잘 됐다.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1: 감사합니다.
3: 괜찮아.
4: 아,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미녀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인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눈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 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전기음료는 성냥국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홍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 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 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12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 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하나,
0: 아, 그런가?
1: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아, 이거야?
1: 여섯.

0: 거기? 거기 왜 들어? 이거
1: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3: 동생 송현 씨,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
1: 안녕.
2: 안녕.
1: 안녕.
2: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그 많은데
1: 그 공연은 아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0: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스 이즈 미.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가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러니까 자꾸 안 났네. 아, 잘해보자.
2: 건배.
1: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1: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1: 그럼 이제

0: 공연 또 언제 있어, 주한이 교육청?
1: 부산 공연.
0: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1: 해운대 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가시연꽃인데? 가시연꽃이요? 가시.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2: 구워보라니까? 유진아의.
0: 유진아? 유진아의 뭐라? 응.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0: 엄마, 엄마.
1: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0: 엄마.
1: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0: 엄마, 엄마.
1: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0: 퀴즈 맞출 줄 알아?
1: 책에 보면 다 나와있지. 여기 퀴즈왕이라고 적혀있잖아. 넌 아마 안 되겠다.
2: 영업반에 안녕.
3: 안녕. 우리 귀여운 소리 왔어?
4: 응, 오빠 오랜만이다.
0: 어? 처음 보는 친구네?
4: 인사해. 얼마 전에 전화 왔어. 지연이야.
2: 안녕.
0: 너 진짜 예쁘게 생겼다.
3: 오, 그러게? 머리도 되게 예쁘게 했네.
2: 아, 이거 내가 묶은 거다.
3: 우와, 진짜 네가 한 거야? 예쁘다.
0: 나도 오늘 머리 양갈래로 묶었는데
2: 어때? 귀엽지?
3: 응, 그래. 지연아, 너 키도 되게 크다. 다리도 엄청 길어.
0: 우리랑 키가 비슷하네. 완전 여신이네. 소리랑 같이 있으니까 소리 아주 땅구나.
3: 어? 오빠도 영오빠보다 키 작잖아.
0: 그래도 내가 너보다 크거든요.
3: 야야,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퀴즈 맞추기 할 건데 지연이도 같이 할래?
2: 그럴까?
3: 왜 나보고는 같이 놀자고 안 해? 그래, 소리도 같이 하자.
5: 자존감을 키워요.
1: 자, 이제 문제 낸다. 미국의 수도는?
2: 워싱턴.
0: 오? 오, 정답!
3: 오, 이거 나도 몰랐던 문제인데. 대단하다.
2: 별거 아니야.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어.
0: 오, 백과사전도 봐? 너 책 많이 보나 보다.
3: 미국 수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오빠들이 모르는 거지?
0: 근데 넌 왜 못 맞췄어?
3: 지연이가 빨리 말한 거지. 나도 알거든? 빨리 다음 문제나 내셔.
1: 알았어. 이번엔 수학 문제다. 14 더하기 36은?
3: 정답! 40!
1: 네! 진짜고요.
2: 정답! 50!
1: 딩동댕! 자, 이번엔 좀 더 어렵다. 55 더하기 27은?
2: 82!
1: 오, 정답!
3: 우와, 지연아, 너 수학도 잘해?
2: 수학을 제일 좋아하긴 해.
1: 소리도 수학 잘하는데 지연이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3: 수학학원 다니면 누가 못해?
2: 나 수학학원 안 다니는데?
0: 완전 천재네!
2: 소리야, 나 이제 갈게. 발레학원 갈 시간이야.
3: 어, 그래.
0: 지연아, 너 발레도 배워?
2: 어, 6살부터 배웠어.
0: 많이 했네. 나 발레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3: 아, 그러게. 진짜 보고 싶다. 지영이가 발레하는 거.
2: 그래? 그럼 조금만 보여줄까?

0: 진짜 맥주 같아. 지은 짱.
1: 진짜 잘한다. 천사인 줄.
0: 그건 별거 아니네.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지연이 6살부터 했다는데 네가 어떡해.

0: 난 춤 잘 추거든? 저 정도는 기본이야. 볼래? 아!
1: 야, 진짜 웃겨.
2: 토리야, 괜찮아?
3: 야, 그러게 왜 따라하냐? 잘 하지도 못하면서.
4: 자, 다 됐다.
0: 아, 엄마, 이거 말고요. 리본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4: 저 춤에 바쁜데 무슨 리본이야. 이게 더 단정하니 예쁜데?
0: 지언니처럼 리본 달고 싶단 말이에요.
5: 어제 제 친구 영호가 왔었거든요. 영호가 소리를 좋아했는데 어제 지연이 뭐 예쁘다고 해서 저러는 거예요.
0: 엄마, 저놈만 눈이 작아요? 엄마랑 아빠는 눈이 큰데 왜 저만 작아요?
6: 소리야, 아빠 얘기 잘 들어봐봐. 소리는 눈이 작지만 매력이 있어. 소리 같은 얼굴을 요즘에 고양이상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이 고양이상이 엄청 인기가 많다고.
0: 그래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연이처럼 눈이 크면 좋겠어요. 엄마, 저도 발레학원 다니면 안 돼요?
4: 발레는 또 무슨 소리야?
0: 지연이가 발레 했는데 진짜 엄청 예뻐요. 저도 발레학원 갈래요.
6: 아이, 소리야. 너는 대신 시크릿 추추 그 춤 잘 추잖아.
0: 그거 말고요. 지금은 지연이랑 같이 다니면 저는 쭈그리 못난이가 된 기분이에요.
3: 야, 그렇다고 못난이가 갑자기 발레 배우면 여신이 될 것 같냐?
0: 뭐라고? 판돌이 너?
7: 이리 오너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소리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이야? 어?
6: 오늘 소리가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달래줘도 소용이 없네요.
4: 대감님께서 우리 소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7: 에헴,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소리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0: 제 친구 지연이가 저보다 예쁘고 잘하는 게 많아서 질투나요. 지금은 지연이랑 같이 다니면 친구들이 저를 쭈그리 못난이로 부를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7: 이 내가 아는 소리는 똑똑하고 뭐든지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0: 저는 제가 뭐든지 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연이보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너무 싫어요.
7: 내가 봤을 때 소리는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느니라.
0: 자존감이요? 자존감이 뭐예요?
7: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란 이런 뜻이지.
0: 그럼 저도 자존감을 키우면 지연이처럼 다시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7: 당연한 말씀. 하지만 먼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봐야 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 자존감 쑥쑥 올라가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 말이야. 다들 신나게 놀 준비가 되었느냐?
8: 네!
7: 다 함께 얼씨구! 네.

0: 이번 게임은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단점, 조금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풍선에 적어서 아주 멀리 날려보는 그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좀 적어봤을 텐데 우리 둘이 팀은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지 얘기해보거라.
1: 밥 늦게 먹는
0: 밥을 늦게 먹는다.
2: 춤을 못 추는 게
0: 춤을 잘 못 추는구나.
2: 친구는 단점이 뭐?
3: 집중력이 없대요.
2: 집중력이 없어요?
0: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군요. 둘이의 단점은 뭐라고 썼니?
4: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0: 너는 자만심이 단점이다 이놈아. 좋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단점을 크게 불어주세요.
2: 더 세게 불어라.
0: 불어라. 불어라. 자, 그럼 준비하시고 1라운드 준비 시작. 결과는 소리팀 1점.
5: 잘할 수 있지?
0: 자, 이어지는 좋아. 두 번째 경기 본인의 단점을 불어주세요.
5: 자, 세게 불어.
3: 세게 불어라. 세게
2: 불어라.
3: 세게
2: 같이 하자.
3: 세게 불어라.
0: 자, 그럼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발사.
5: 맞지.
0: 세 번째 친구들은 풍선을 불어주세요. 불어라, 불어라, 더 크게 불어라, 더 크게 불어라. 자, 준비 시작. 날려주세요.
5: 우와. 자, 여기 있다.
0: 자, 승리자는 둘이 팀. 마지막 경기 둘이 대 소리. 야! 풍선을 불어주세요.
2: 잘한다.
0: 소리 화이팅. 둘이도 화이팅.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준비 시작. 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승리는 자, 이렇게 하면은 2대2로 무승부인 관계로 다음 게임에서 오늘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로 하겠습니다.
5: 왔어.
0: 자존감을 쑥쑥쑥 올려주는 놀이. 두 번째는 장점 포스트잇 떼기. 각자 장점을 몸에 붙여주고 그 포스트잇을 흔들어 땜으로써 나의 장점을 어필해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먼저 해볼 팀은 우리 소리

0: 자, 소리팀은 어떤 장점들이 있었나요?
1: 아픈 친구를 잘 도와준다.
0: 오호, 아픈 친구를 잘 도와준다.
1: 솔직하다.
0: 솔직한 장점이 있구나.
2: 인사를 잘해요.
0: 인사를 잘한다.

0: 자, 소리팀 준비 시작. 자,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빠바바바바바바.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머리 흔들어. 일로 와.
1: 컴파티야.
0: 흔들어 흔들어. 자, 소리 팀은 몇 개가 남았을지. 두 개. 자, 둘이 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더 빨리, 더 빨리.
0: 더 더 세게, 더 세게. 하나.
2: 점프.
0: 더. 발 흔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줘?
2: 이렇게.
1: 나는 안 들어.
3: 진짜 안 들어줘.
0: 자, 그만. 둘이 팀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2: 아깝다.
0: 장점 포스트잇 떼기 동점으로 오늘의 우승팀은 우승부.
2: 아까워.
0: 비록 무승부로 이렇게 사이좋게 끝난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 게임을 통해 자존감이 아주 쑥쑥 올라갔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 두 팀에게는 반대감의 선물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양팀 대표 받아가세요.
4: 다녔습니다.
5: 지연이 왔니?
6: 안녕하세요.
7: 어, 네가 지연이구나. 듣던 대로 진짜 이쁘게 생겼네.
6: 당연히 이쁘죠. 누구 친구인데?
8: 뭐야, 질투했던 언제 완전 절친됐네?
6: 처음엔 질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친구를 절친으로 만든 내가 더 대단한 걸지?
7: 우리 소리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쵸, 여보?
5: 그러게요. 근데 둘이 어떻게 절친이 된 거야?
6: 저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소리는 엄청 활발하고 말도 잘해서 친구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었어요.
5: 정말이야?
6: 응, 나는 너 성격이 부러워.
5: 나한테 없는 걸 가졌다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각자 가진 장점이 다 다른 것뿐입니다.
7: 그럼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야.
6: 그럼 저도 앞으로 자존감 더 높아질래요.
8: 판소리, 너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우니?
6: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더 소중하게 대해줄게.
8: 아빠, 소리가 이상해요. 아, 저 무섭게 왜 저래?
7: 그러게, 이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부작용이 오나 보네.
5: 뭐라고요? 부작용?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용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좌정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래라는지

0: 흘러간다. 내혀봐라. 정거리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못 오겠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1: 헐?
0: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1: 헐.

단장 곡을 섞어

얼음이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마.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오?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1: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벌거놓은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0: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1: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0: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1: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1: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가려 도적놈이라지.
0: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1: 오냐?

여기가요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의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한번 다 퍼는디

속에 마누라 예 제 톱소리를 맡아주소 에이.

가고 봐서 못 낫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0: 기운 차게 담궈 주소. 즐거운 시리롱 담궈 주소.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시리롱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을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에 사람을 큰일 난 게 어서 대샷 버려라.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안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부가 한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나서보 고고.
1: 또 한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0: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고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어 버는디.

하나가득 떨어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돈가 쌀이 하나가득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가득

내어봐라! 치매 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을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관에 사는 토끼 말한 거요?
0: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털은 복실복실하고 꼬리는 묘똑 그리고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니 있느냐? 어이, 오징어, 니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2: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 그리어여라! 예히! 화!

8시간. 야. 와피를 더

0: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노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자라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쳤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찰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사람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에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되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세라가야 전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

0: 보세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

0: 석왕사 석풀보살 리릉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1: 어?

주야 사랑의 정헌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지간욱한 가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술 얼굴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는디.

싫어. 아무

내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래

상주 도하동이 고토옥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에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 거동 봐라 이 말이 치든 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아버지라니 누구요?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요?

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부류의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심청 여기가 티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에이.

0: 낙엽이가 준 선물 봄 가을이 왔어요. 나뭇잎 하나가 바람을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네요.
1: 예, 저 나뭇잎 좀 봐. 오늘이 그날인가 봐.
2: 그날?
1: 나무와 이별하는 날 말이야.
2: 아, 아유, 불쌍해.
3: 나무야, 고마웠어. 안녕.
4: 안녕, 고생했어.
0: 바스락 바스락 땅으로 떨어진 나뭇잎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뒹굴었어요.
3: 아, 나는 이렇게 사라지겠지?
0: 그때였어요.
5: 아이, 답답해. 좀 비켜주세요.
0: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낙엽은 두리번 두리번 거렸어요.
5: 여기에요. 여기 아래.
0: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얼굴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3: 어머, 너는 씨앗이구나.
5: 절 아세요?
3: 그럼, 예쁜 새싹을 피울 소중한 아이잖니. 봄이 오면.
5: 봄을 아세요?
0: 봄처럼 싱그러운 씨앗을 보자 낙엽의 마음에는 봄에 대한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0: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1: 올 겨울은 너무 추운데.
0: 거친 겨울바람이 씨앗의 온몸을 오돌오돌 떨게 했어요.
1: 추워요. 무서워요.
2: 추운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온단다. 씨앗아, 눈 감고 같이 내 목소리를 따라 봄맞은 가자.

0: 밤사이 내린 눈이 등을 하얗게 덮어도, 보슬보슬 겨울비가 봄비로 바뀌어도 낙엽은 오롯이 씨앗을 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1: 씨앗아, 봄 맞은 가야지.
2: 낙엽님, 봄이 왔어요.
0: 씨앗은, 아니 이제 새싹은 낙엽이 말하던 봄을 온몸으로 홀로 느끼고 있었어요.
2: 봄이 왔는데 낙엽님이 없네.
3: 봄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낙엽님.
0: 새싹은 낙엽한테서 배운 봄을 다른 씨앗에 들려줄 날을 기다린대요.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후경 한번 와보세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장터구나. 임금님,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세종시 조치원. 임금님, 여기에요, 여기.
1: 이야, 정말 좋아.
2: 살렛 드시죠.
1: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알아보시고 그래, 인마가. 아이고, 왔는가?
3: 신나지
1: 그럼. 어? 어, 신나지 그럼. 어? 다 이렇게 시장 장터에 오면 말이야. 어, 푸적푸적 하고 정겨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3: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하시나요?
1: 어이! 아, 사람 진짜. 내가 진짜 얼마나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 자나깨나 백성만 생각하는 성군인데, 내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사람은 좀 서운하게.
3: 네, 여기 세종시장에는 뭐가 유명해요?
1: 뭐가 유명하냐고. 아, 우리 임피디 참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 아닌가? 조치원 하면 뭐가 유명해?
3: 당연히
1: 모르지. 복숭아가 유명한.
0: 그렇지.
1: 복숭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숭아. 아, 우리 중전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내가 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다. 어, 정아. 어, 복숭아 여기 있네.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1: 아, 예.
0: 복숭아 참 예쁘구나.
1: 잠깐만. 천중복? 얘가 이게 뭐 천중복 품종이에요?
4: 품종 이름이고요. 천중복이 한참 나올 때예요.
1: 지금이?
4: 네.
0: 좋다.
4: 아, 이제 복숭아 대표가 이제 천중복이고요.
1: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복숭아가,
4: 네.
1: 아, 얘는 적당히 중간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4: 딱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딱복이라고 썰어서
1: 그거는 근데 나는 얘가 좋아. 지금 살짝 딱딱한 느낌.
4: 네.
1: 근데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파세요? 몇 개에 이렇게?
4: 이렇게 3개 만 원 가져가세요.
1: 3개 만 원?
4: 네.
1: 살게요? 3개 만 원 사도 돼?
0: 어이씨구!
1: 네. 자, 그럼 이걸 해야 돼가지고
4: 네. 네,
1: 3개 만 원 주십시오.
4: 좀 맛있게 먹어야지.
1: 아이고, 예쁜 걸로 주십시오. 예.
4: 여기 좀 맛있어요?
1: 예. 아유, 역시 장터에 오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좋아.
4: 시장에 네. 정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이게 정이에요, 아, 시장의 정.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먹겠습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1: 예. 자, 가자, 가자.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1: 그래요? 살쪘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내가 요즘 살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어? 아니 우리 피디 양반, 그 장터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나? 장터 하면? 떡볶이. 아이 사람이. 장터 하면 떡볶이가, 아, 물론 떡볶이가 있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골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장터 그러면 장터 땡땡, 장터 땡땡, 이제 장터 땡땡 힌트. 주모가 말아준 옛날에. 와, 국밥, 장터, 국밥. 예,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느냐. 여기 주천하면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지. 아주 그냥 보통 국밥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국밥이다. 가자. 아, 복숭아는 후식으로 먹는 걸로 하고.
0: 임금님 따라 국밥 먹으러 가보자.
1: 자, 어떤가?
3: 메뉴가 되게 심플한.
1: 그렇지. 메뉴가 심플하다는 건 그 심플한 메뉴에 아주 자신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뭘 좀 안 해 이제.
3: 어? 근데 수구레.
1: 어? 수구레 국밥? 아, 그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0: 사장님.
1: 네.
0: 지금 저기 휴물에 국밥 하나 주시고요.
1: 네. 선지 없는 걸로.
0: 선지 있는 걸로.
1: 있는
0: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무침 있고, 무침 볶음 있고.
1: 수육도 있어요.
0: 수육도 있어요? 아, 그렇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1: 네.
0: 아니,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 PD가 네. 수구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그 수구레가 어떤 부위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1: 수구레는 소고기에 나오는 그 특수 부위인데, 대부분 이제 목 부위에 많이 나오고, 예,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예, 여기 특수 부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좀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은 수구레는 이제 목이 이렇게 피부하고 요 근막하고 곡 살하고 요 사이 부위인데 예, 이게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 아주 맛있지. 쫄깃쫄깃한 식감에 물어보게.
2: 네?
0: 물어보라고. 수구레 효능 같은 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은가?
2: 아 준비하셨는데 말씀하시려고.
0: 에이, 수구레는 말이야,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유지나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네. 그리고 말이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위주라서 칼로리 부담이 적고 그래서 고기 대체제로 아주 좋지. 요즘 사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나? 그리고 말이야,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뭐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니까. 무침이나 볶음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먹으면 아주 좋다니까.
3: 하마솥에서 보글보글 소굴에 국밥 끓어오른다. 진한 국물 서산하고 정겨운 맛이 매우 맑구나. 김이 모락모락 향기 따라 가득 차고 뜨끈한 국밥 뚝배기에 가득 담아 대령이오. 아이씨구 맛있구나. 지화자 좋다. 임금님 한 뚝배기 하실래요?
0: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오구가 말고 손질 좀 붙어 있고, 오구 이 밑에 수구레가 잘 붙어 있네. 수구레 잠깐만. 수구레가 뭐냐면 요게 수구레네. 수구레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아무튼 나는 좀 먹어보겠네. 요거를 이거 교자 들어 있는 간장이 있나? 아 그렇구나. 자 칼칼하게 해서.
3: 진한 국물에 고기도 듬뿍 소굴에도 듬뿍 뜨끈한 뚝배기 안 가득한 들어있구나.
0: 수구레를 말이야.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들리나? 오늘도 맛있구나의 ASMR 시간입니다. 이 소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온 이모가 수구레를 씹는 소리입니다.
2: 이제 유튜브 먹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근데 우리 것도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야지. 우리 그 유튜브에도 맛있구나가 쇼츠로 짤막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지도 엄청 크게 주셨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이야 소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푸짐한데? 야 이거 진짜 정이 가득한 국밥이 있어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이야. 내 좀 맛 좀 보겠네. 현지도? 이렇게 맛있어. 오. 아우 현지 엄청 신선하다. 응?

국물 맛이 응? 숯불에다 들어가서 그런가?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국밥에 숯불의 맛이 플러스 된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고소하면서 달큰한 느낌이 그냥 맑고 시원하거나 아니면 얼큰한 그런 국밥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감칠맛 나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야, 숯불에 숯불에 숯불에 무서워.

0: 우샤.
1: 국밥이면 당연히 밥을 말아야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를 쏙. 진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올리니 입안 가득 흥겨운 잔치로구나. 오도독하고 고소한 수구레를 한 입 하면 보는 내가 군침이에 그득하오. 한 점 한 점 손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수구레 국밥이구나. 수구레 좋지. 조치원도 좋지.
0: 아, 내가 수구레 국밥은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침하고 볶음 수육은 어떤 맛일지 어떻게 나오지 너무 궁금한 거지. 아, 안 되겠다. 내가 그만 좀 다녀와야겠다.
2: 아. 저기 사장님.
0: 아유, 네. 제가 이게 제 수구레를 먹어는 봤는데 이게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요.
3: 네네.
0: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3: 이게 수구레.
0: 잠깐만. 우와, 이거 지금 그 삶은 거예요?
3: 네, 아빠 삶은 거예요.
0: 좀 더 차가운데?
4: 아, 삶아갖고 지금 쓰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0: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4: 우리 딸.
0: 어머니? 네. 아, 진짜로요?
4: 네. 텔레비전 보는 거보다 한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0: 그죠,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누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이거 좀 보여주세요.
3: 아, 네네네.
0: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 어떡해. 오, 된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아,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군요.
3: 네네네.
0: 길쭉길쭉하게. 야.
3: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상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질겨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은.
0: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쫄깃쫄깃하니
3: 네, 맞아요.
0: 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3: 네, 맞아요.
0: 이게 또 다 무침이랑
3: 맞아요.
0: 또 볶음이랑.
3: 이런 거는 무침이나 네. 볶음용으로 많이 쓰는 부위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0: 오, 같은 수구레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3: 네네네, 맞아요.
0: 오, 신기하다. 와.
3: 들어가서 계세요. 저희가 바로 무쳐갖고 네.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무침이랑 볶음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네.
0: 예.
1: 신선한 채소가 한가득, 쫄깃한 수구레가 한가득, 비법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면 이것이 바로 매콤 새콤 수구레 무침이 올시다. 군침이 싹 넘어가죠?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부위올시다. 탱글한 수육으로 곱게 삶아내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나면 비밀의 부위, 수육 완성!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야, 잠깐만. 볶음이, 볶음을 아직 하고 있나 보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야, 이 수육이. 오, 수육이. 야,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야, 진짜 쫀득쫀득해.

0: 맛있구나.
1: 육질에 씹히는 맛이다. 아니 수육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나지? 신기하네. 얘는 수그레 수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수육인 것 같은데, 고기? 사장님, 얘는 수육 어느 부위예요?
2: 볼살이에요.
1: 볼살!
0: 이것이 부드럽고 쫀득하기로 유명한 소의 볼살 요시다!
1: 어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2: 그쵸.
1: 와, 맛있어요. 볼살이구나. 그래서. 생선도 끓여주게 맛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볶음도 빨리 주세요.
2: 네.
1: 예, 예. 그러면, 무침도, 요거는 이제 수그레 무침. 어, 수그레네. 얘가 차갑게 하니까 탱글탱글하니. 우와, 이거 봐요. 콜라겐도 많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부위를 차갑게 해가지고 무침으로 하니까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주 맛있는 젤라틴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젤라틴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 사실 아까 국밥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에 한 5배. 어? 국물 났으니까 와! 이거 감자 한번 놔주십시오. 자, 한번 볶음 넣어.
0: 아삭한 콩나물을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수구레를 와르르르르! 빨간색이 참 예쁨이요. 매콤하게 볶아내면 알싸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별미 수구레 볶음.
1: 볶음은 무침보다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 양념 맛있다 이거.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양념을? 근데 수구레 자체의 어떤 그 육즙이. 왜 일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무침하고는 다른가 봐. 응? 엄청 감칠맛이 나는데? 와. 잠깐만.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응? 야,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딱 요거네, 딱 요거.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3: 임금님 그 매번 음식 드시는 건 자주 뵀는데 약주 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1: 약주 하시는 거? 아, 내가 저
3: 원래 임금님들은 이렇게 뭔가 술에 안 취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1: 아 그럼 군주가 그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3: 진짠가요?
1: 그럼 못 믿겠나? 취한다는 건 그거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3: 그때 회식하실 때
1: 어? 언제? 그러니까 진짜 수구레가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갑게 해서 무쳤는데 꼬들꼬들해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열을 가하면 좀 서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열을 가해서 조금 꼬들꼬들함이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맛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식감과 맛과 향 그리고 이 볶음 이 양념이나 아니면 뭐 국밥의 국물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뭔가 간섭하는 수구레 특유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분명히 있네요. 확실히 달라. 잠깐만. 아. 내가 쫄깃쫄깃하다고 너무 수구레만 먹었나 보다.
4: 그렇지.
1: 볼살도 응? 이리 와라 얘야. 아, 볼살도 진짜

0: 맛이 일반 부위 맛에 깊이가 3배? 그런 느낌? 마, 뭐 물론 뽀르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확실히 네, 뽀르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고기 육지 부위의 맛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육 자체가 삶아서 기름을 쭉 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름기 좀 배제하고 먹으니까 수육 아니면 이렇게 수불에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변화롭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쯤 같이 만나봐도 되잖아. 그죠? 우리 따뜻한 수육과 수불에 무침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어. 고소 담백과 새콤 칼칼이 만났어.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네. 그러나 쫄깃함은 수굴의 승.
1: 수굴의 무침 한 젓가락 집어 올리니 매콤 새콤 향기 솔솔 입안에 춤추네. 임금님 군침이 절로 납니다요. 부드럽고 쫄깃한 뽀르살 수육 그 담백한 맛에 육향이 일품이요. 수구레와 뽀르살 맛있구나.
0: 그냥 바로 맛있고. 어? 저게 뭐지? 수구레 국밥 신데? 그 수굴의 국밥 씨가 있냐? 봐봐, 한번 한번 여쭤볼까?
2: 사장님.
3: 네.
2: 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 괜찮습니다.
0: 사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굴의 국밥 씨가 있네요.
3: 네, 아 여기 네. 손님이신데 네. 시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시인이시구나.
3: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저거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0: 제가 그러면 저도 온 김에 제가 수구레로 삼행시를 한번 헌정하겠습니다.
3: 아, 네네.
0: 예, 앞에 그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수구레 하나씩. 네.
3: 수.
0: 수구레 국밥 맛있구나.
3: 구.
0: 구수하고 쫄깃한 수구레 국밥 정말 맛있구나.
3: 네.
0: 레알 맛있구나. 괜찮죠?
3: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네.
0: 아, 나, 센스쟁인데?
4: 그 레알 젊은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레알 별론데.
0: 레알.
4: 레알.
0: 레알?
4: 레알.
0: 레알 별로? 레알? 알겠네. 이거 좀 더 공부하겠네. 레알 말고 또 뭐가 있나.
2: 아이고, 은하게 먹었다. 수구레 맛있네. 수구레 맛있어.
0: 수구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아.
3: 맛있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결정이나 도전을 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덜컥 겁부터 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무발자전거에 처음 올라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핸들을 잡고 발을 구르는 과정이 전부 두렵다고 느껴졌지만 결국은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만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

해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2, 1, 2, 1, 2, 3, 4!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아! 양심 주고 술 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돈 잡고 욕 자르고 해.

신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저 멸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 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나라니 너 어절 씻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는 속바지 여름 빠지는 물 신바지 가을 빠지는 겨바지.

0: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0: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3: 좀 무리해봤어요.
0: 좀 무리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2: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0: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2: 아, 그래요?
3: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2: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0: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2: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2: 딜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0: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0: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3: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0: 그러면
2: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3: 좋아요, 좋아요. 네. 아,
0: 자, 손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3: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자, 다 같이 시작.
3: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3: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0: Let's go.

내 바지는 나팔바지예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해요.
0: 네? 일해요?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예,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0: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1: 추남이 아닌
0: 새.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1: 추남이 아닌 아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2: 석!
1: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4: 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세요.
3: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쵸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이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0: 네,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누나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기한 도경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는데.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6: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5: 아, 네, 멜로디.
0: 와,
5: 네.
0: 와 박수, 여러분.
1: 아, 갑자기 색깔 좀 오네.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우와,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아, 무대로 혹시... 모셔볼게요.
1: 어, 야바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나오면 안 돼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작아서 그래요. 제가 아, 그럼, 따라가면
1: 아, 그래요?
0: 더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1: 어. 거기도 계세요?
2: 어?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1: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오. 보러.
3: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1: 마주보고 하실까요?
3: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 로맨틱 가셨어.
1: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3: 네, 잠시만요.
1: 네. 그러면 어머니 나. 네.
5: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1: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3: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소중한 박수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까 나가셨는데 어려워.
0: 자, 렛츠고.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낼게.

0: Kick it!
1: I love you, baby. Na na na na.
2: I love. 어?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알아?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거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거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거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베코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국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내 앞에 나타나라.

0: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베코, 문을 열어줘.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어?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0: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0: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0: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 전공생들의 합동 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광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더기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혈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나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텀박 불어 단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던 눈그리고 홍래방장은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고 난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고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두기난 쫑근 두는 도우리 도우리 허리 난 늘신 공랭 임볕도 좌변 정산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우문 창성인으로 아진 양유성 들랑강은 달랑 옹락강은 나강 주춤선 난 더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을 엉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 추파가 여기라
1: 제헐.

황금농실도가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렴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을 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만악을 바래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성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쳐 산은 칭칭

떨어져서 구물 칭칭하였다. 어선한 토라들고 백군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무당새 강상 누름이 수많은 떼꽝.

허나고 허낭해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의 직광사 아워까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살이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체벙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자 말 안 봐도 내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하니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헐쑥 헐쑥 보이는 얀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지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커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다로 토끼를 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춰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펄렁 펄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조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계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

0: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갈게 되면 그 열네종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같으면 너무 좋다. 도판에 너를 잡은 토백주 살찐 다리양 회가 정용공바 두박음신호 난 먹고
1: 그렇지.
0: 니뿔 빼어 활도 메고 니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주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달성 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오.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간목 후간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호백금으로 초급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연금상을 아지우랴. 들거라 토끼를 결박어야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오면이 토끼 할 일 없어.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여라고 허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맞을 놈은 남녀 두 번.

주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디.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에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까 쉬었다.

자연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쭉 벌려 이를 뜨마 무유량 날마다 그렇게 싫었다 키 큰 사령 정상 못 뒤치게 매다 힘을 주며 벌렸네 다른 내 땅대 문박성 내 나라 7패 8패 정비 매달이 해고개를 넘었구나 좌우산전 바라봐 화란 존성 마다 망자

산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노구마구 임실속속에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나왔다 실총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세소 먹고 반란거리고 우엉스러져 망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이전터 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저 망자 새털범치 궁초강 그 맵수있게 달아쓰고 평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고 선육 날이시네

와서 전세 받고 늘 급집없이 내지는 니 내가 관동원 사별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혼났지요 그게 정말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백건신이 대접이다 착신이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지켜보니 온 초동남에 가득 빼던 구물 두둥 두리둥둥 어디야 어디야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난 멋없는 거 안 해.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와, 경남 고성. 아, 너무 좋다. 갈매가! 갈매가! 해마야! 엄대장님 어디 있는 줄 아니? 선장님! 서마!

0: 놓았습니다.
1: 자, 엄버스!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3: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1: 수진 씨, 저는 안 잡아줘요?
4: 진짜 날이 너무 좋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3: 그래, 네. 여기 지금 해가 쫙쫙 내릴 때 봐. 아, 얼마나 뜨겁겠냐고 지금 목사열 때문에.
4: 맞아요.
3: 그렇잖아.
4: 모든 게 막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3: 경상남도 고성.
4: 네, 경상남도 고성.
3: 그게 들어가야 돼.
4: 네, 네.
1: 엄대령님.
3: 어? 누구야?
1: 엄대령님.
3: 어? 누구야?
1: 오세진님.
4: 오, 팀장님, 오! 안녕하세요.
3: 야. 맞아. 오늘, 아니.
1: 고성에서 만나니, 얼마나 좋아!
4: 얼마나 좋아!
3: 야, 진짜, 아니. 몇 개월 만이야, 이거?
1: 잘 지내셨습니까?

0: 진짜 진짜
1: 진짜 진짜
2: 크아 어 크아
0: 아, 네. 아, 네, 저희 아, 고성.
2: 뽑아놨네,
1: 진짜.
0: 고성 연구 환영. 웰컴 투 고성.
2: 잘 지냈습니까?
0: 아, 그래. 아, 잘 지냈어?
1: 잘 지내셨죠? 네네네네.
0: 아,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또 이게. 어,
2: 여기가 우리 엄대장님의 고향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경상남도 고성.
2: 고성!
0: 고성입니다. 고성. 경상남도
2: 고성.
0: 그게 들어야 됩니다. 아, 산보다도 바다 가까운 쪽에서 오히려 네.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1: 누가요?
2: 고성이.
1: 누가요?
3: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 될까요? 오몽길 대장님의 생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4: 경상남도 고성? 오!
1: 경상북도. 남도인가?
4: 남도.
1: 고성인데.
0: 얘 내려라. 내려라. 자 세우세요. 자 세워서. 어떻게 뭐 경상북도라고 진짜 말씀하시는지 좀
1: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니, 그러면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 네.
1: 알고 계실 것 같아.
2: 네.
1: 이 경남 고성에서 1960년 9월 14일에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2: 아 왠지
1: 네.
2: 알 것 같은데.
1: 알면 안 되는데?
2: 그래요?
1: 알면 안 되는데?
2: 그래요?
1: 뭔데요?
2: 알 것 같은데?
1: 알면 안 되는데.
2: 60년생이시죠?
0: 그렇죠.
2: 9월생이시죠?
0: 맞습니다.
1: 이야.
2: 오, 대단한 큰 사건인데요, 진짜 이거.
1: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2: 네, 대단한 큰 사건.
1: 산악계 살아있는 전설이.
2: 그러네, 태어나신... 이건 역사예요, 역사.
1: 그러니까요.
2: 이건 히스토리라니까요.
1: 네, 9월 14일 혹시... 고성군 영암면. 아, 오, 오! 저기, 저기. 어? 대원분이 오신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2: 아, 아, 또 순남선녀가 오셨어요.
5: 아,
1: 오, 미친놈. 두 분. 네.
0: 기! 기! 기!
2: 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아니, 뭐, 딱 옷도 뭐 이렇게 커플룩으로 딱 맞추시고 보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완전히 뭐 그냥
2: 우리는 커플이다!
0: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그렇게 예예예 예. 두 분이 뭐 어떤
5: 저희는 이제 산에서 어떤... 만났고요 올해 예. 이제 9월에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0: 오 예 네. 축하드립니다
2: 웰컴 투 유부 월드
0: 예예 우리 항상 그
2: 아니 다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5: 네네
2: 청주랑 어.
5: 경주랑
2: 경 완전히 이제 그 도도 다르잖아요.
5: 네네.
2: 충청도랑
5: 네.
1: 장거리 연애.
6: 네, 장거리예요. 네.
0: 뭐 자주 이렇게 만납니까 서로?
6: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아, 산에서
0: 주말마다?
6: 네.
1: 데이트 하고
0: 산에 산에
2: 주말마다 산에서 드셔 주시고.
0: 아, 그러시구나. 예. 네.
7: 재밌을까 기억이.
1: 어, 저기 또 어? 다른 대원 분이 오신다. 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7: 네.
0: 고성 고성 환영합니다.
7: 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유.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네네.
2: 근데 궁금하게 두 분이 자매세요?
7: 아니요 직장 동료.
2: 아 진짜 아, 네. 닮으셔가지고
7: 네.
2: 어, 자매이신 줄 알았어요.
0: 네, 알았어요. 진짜, 직장 동료.
7: 네.
0: 예, 예. 얼마나 돼 같은 동료로서 얼마나 되셨어요?
7: 지금 한 15년
0: 오~
1: 정도 됐어요. 네, 그냥 가, 일반 동료 그러니까
0: 같은
1: 아니신데요?
0: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일을.
7: 네.
0: 아, 그러시구나.
1: 너무 좋다.
8: 오늘 그리고 산행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1: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밝은 기운들이 오시네요.
0: 웰컴 투 웰컴 투 경상남도 고성. 경상남도 고성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매지간 같은 분들이
2: 그러니까
1: 네,
0: 이쪽 우리 그 두 분도 그러시고 저쪽 세 분도 거의 뭐 자매과에 가깝고
1: 네.
0: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취미로 같이 즐기시고 그러니까 닮아가시는 거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저기 그 산악회 이름이 있나 봐요.
7: 아, 여기 저희요?
2: 민낯 여성 산악회라고
7: 네,
2: 써있는데
7: 네 맞아요. 저희 여성 산악회.
2: 근데 민낯이 아니죠. 화장하고 오셨네요. 방송 출연이어서 그런가.
0: 자 시간 관계상 산악버스에 탑승해서
7: 네.
0: 제가 오늘 산행진
7: 네.
0: 거류사를 향해서
2: 으아!
0: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2: 기기기기기
0: 아시죠.
1: 가자
2: 기.
1: 대장님 먼저
0: 기기기. 자 탑승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올라가세요.
0: 승객님들 먼저.
1: 네, 네,
0: 고객님 먼저. 고객님들 먼저.
7: 감사합니다.
0: 네, 먼저 먼저. 아, 먼저.
1: 올라가세요.
0: 네, 먼저 타시죠.
7: 아, 아, 그 자리 안 되죠.
0: 안녕하세요. 예.

0: 아이고. 아유, 좋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1: 벨트, 벨트 다 매주시고요.
0: 안전벨트도 매시고요. 네.

0: 저 뒤에 세 분.
1: 미녀 삼총사. 예, 예,
2: 예. 아, 미녀.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매 같은
2: 나마스테.
0: 미녀 삼총사. 아, 예, 예, 예. 한 분씩.
2: 몸 건강, 마음 건강. 예. 어? 그렇게 힐링 산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동생들이랑 좋은 추억을 예.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예. 또, 어몽길 대장님과의 산행이니까 더 영광스러우니까 그 예. 긍정적인 예. 기운을 좀 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0: 예, 예. 아, 잘하셨습니다. 저 끝에 계신 우리 저. 예.
3: 네.
0: 좀 뭐.
1: 뭔가 예, 분홍빛
3: 예,
1: 기운이 가득
3: 예,
1: 느껴지는.
3: 예, 예, 예. 그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좋은 추억도 쌓고 싶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어몽길 대장님의 좋은 길을 받아서 네, 네. 앞으로의 앞날에 좋은 길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0: 희말의 성스러운 기! 기! 기! 기! 네, 우리 기! 기! 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4: 제가 그 메일로 신청을 했어요.
0: 아, 예, 예.
4: 이렇게 둘이 산에 다니는 50대 아줌마들이 있는데 예, 예, 예. 한번 이렇게 나가고 싶다 했는데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아, 예. 보이스피싱인가 했어요. 아, 믿기지가 않아서.
5: 네. 네. 언버스 피싱에 낚이셨네요.
1: 어, 제대로 낚이셨습니다. 오,
0: 네.
1: 미경님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에 이렇게 또 특별히 산악버스에 탑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어떤 날인가요?
4: 오늘 제가 기 빠진 날입니다.
1: 기 빠진 날!
0: Happy birthday to you!
1: Happy birthday to you!
0: 사랑하는 미경님, 생일 축하합니다.
4: 예? 뭐 없어요?
0: 예?
4: 아, 말로는 계속
0: 있습니다.
4: 하신다고. 말로는 계속
0: 있습니다.
4: 하신다고.
0: 아 있습니다. 희말의 성스러운 키! 키! 거리산의 키! 기기! 거리산의 키! 기기! 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수 같은 바다를 보면서 생일 축가를 지금 이 리무진 버스에서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VIP이십니다. 네. 예, 예, 예. 예. 진짜. 아, 예, 진짜.
5: 렛츠고, 렛츠고!
1: 도착했습니다.
0: 와! 아이고! 야, 드디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거류산!
5: 이야.
0: 거류산에 도착했습니다.
1: 와.
0: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0: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리산 산행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아이고, 예,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0: 등산을 자주 하다가 네. 보다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 보면서 네, 네. 한번 같이 대장님도 만나 뵙고 네.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신청했습니다.
1: 윤호하고 지우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해?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까?
2: 별로 안 좋아해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3: 네. 별로 안 좋아해요.
1: 별로 안 좋아해요.
2: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떡해.
4: 맞아, 맞아. 윤호는 진짜 끌려온 티가 나네, 그죠?
1: 우리 지우는 산에 등산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아, 좋아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생을 출발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조를 나눠야 됩니다. 아. 네. 특별히 네.

0: 우리 성준 씨께서 제가 네, 한번 돌 한번 짜보시죠.
1: 아 제가요?
0: 예 네, 한번.
1: 아 어떻게 해야 되나?
2: 어떻게 해야 되나?
1: 어 나 이거 마음 잡혀서 못 하겠는데.
3: 아니 세 분 속이시고 뒤에 원하는 가 서서 뒤돌아봐서 이런 거 할까요?
2: 안 돼. 지난주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희도. 근데 뭐가 쓰는 소리가 나.
1: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수 씨
4: 예.
1: 죄송합니다.
4: 예.
1: 저랑 같이 하시죠.
4: 예.
1: 일단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대가 맞는 또 이제 우리 또 커플 예비 커플
2: 오, 네, 네,
1: 예비
2: 네, 네,
1: 이제
2: 네,
1: 부부를 우리 또 이제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2: 네.
1: 우리 또 이제 기기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에너지 좋은 이 두 팀을 우리 대장님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명하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2: 오늘 노래가 와.
0: 노래를 보며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묵이라는 사랑 버스 거리선 도전!
5: 파이팅! 파이팅!

0: 소량이 좋네. 솔량이가. 어우, 솔량이 좋다.
1: 어우, 너무 좋아. 음이온이 가득 나오는 것 같아요.
2: 야, 여기는 거의 뭐 산책로처럼 돼 있네요.
1: 이게 거류산이 내가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처녀가 밥을 짓다가 창밖을 보니 산이 걸어가고 있더래. 아,
3: 그래서 거류산이야?
1: 그 처녀가 서라 했대. 산이 섰대. 그래서 거러산이 됐고 그게 음운 변화에 의해서 거류산이 됐다고 하더라.
4: 지금 우리 산악버스 12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거류산이죠. 높이는 571.7m인데요. 이게 해발고도 0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이 모양 탓에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닮았다 해서 고성의 마테호른이라고도 불리는데 산세가 정말 아름답고 탁 트인 바다 뷰가 절경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5: 한번 가보자 했는데 오늘 기회에
4: 정말 좋은 기회에 네.
2: 아유, 계단으로 또 이제. 아, 진짜 저희 완전 럭셔리 아니에요? 럭셔리 VIP? 이 코스가? 계단으로도 잘 되어 있고 산책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 럭셔리인데, 진짜.
6: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2: 왜요?
6: 갑자기 이게 언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1: 아, 근데 이러다가 정말 끝나자마자 가파른 뎀비알이 나타나고 이러던데.
4: 아, 산에서는 편안하다.
1: 이게 진조예요. 좀 있으면. 아.
7: 산에서는 그 얘기하면 바로 까딱고개 나옵니다.
2: 그러니까. 아, 말 잘못했나?

0: 역시 오르막은 말이 없죠. 앞쪽도 조용하시네요.
1: 이게 초반에 가팔라요 이게.
0: 조심. 오 조심. 어머 조심. 오 조심. 오 조심.

0: 조심.
1: 어우 조심.
0: 어우 조심.
1: 어머 조심.
0: 어우 조심.
2: 아 일부러 그림 자르다가. 미안 미안.
3: 어 우리 송 팀장님 방금 다리 풀리신 거 아니죠?
2: 아니. 아니요. 돌을 잘못 밟았습니다.
4: 돌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돌하고 나무뿌리요.
3: 네 조심.
4: 돌하고 나무뿌리 밟을 때 조심하십시오.
3: 조심하세요.
0: 어우 조심. 어우 조심.
5: 유진아 돌 밟을 때 조심해.
3: 딱 한 반걸음 뒤에서 이렇게 딱 에스코트 해주시듯 올라와 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0: 벌레 물렸다. 벌레 물렸지. 간지럽다.
5: 목이 물린 모양이 하트다.
0: 아 진짜?
3: 아요? 두 분을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
5: 저기요? 저도 이 친구를 보면 미소가 지어져.
0: 너무 잘하네.
5: 오늘 열심히 노력 중이야.
3: 두 분은 산을 어떻게 타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처음?
5: 그 코로나 때?
3: 네.
5: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3: 네.
5: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 제가 이제 취미로 원래는 운동을 했었는데
3: 네, 네.
5: 이제 실내 운동 같은 거를 아예 못 하게 되면서 전혀 관심 없던 이제 산을 보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을 이제 하나씩 가게 됐는데 이것이 진짜 산이구나 이런 게 산이구나라는 걸 지리산에서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을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을 좋아하게 됐죠.
3: 저 산을 사랑하게 되셨구나.
5: 너무 사랑하게 됐죠.
3: 네, 그러면 우리 은지님은요?
6: 저는 19년도 12월이 제 20대의 마지막이었는데
3: 네.
6: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을 설산을 딱 처음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다니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계속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지리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우연히.
1: 저는 그때 일행들이랑 같이 산행을 갔던 건데 처지는 일행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바람이 엄청 막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는데 뭔가 혼자 짠하게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줬던 것 같아요. 오빠랑 정상에서 대화를 그때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산을 같이 타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이 돼서 계속 산.
2: 저 여기 지금 털 선 거 보여요? 진짜 털이 섰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커플 분들 중에 세 분의
3: 지리산에서 삼겹살이랑 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2: 그 금이야? 금이야?
4: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 입고 와지면 다 비켜줍니다. 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
0: 부케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더 찍으시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0: 아, 지리산에 그런 신비한 힘이 있었구나. 나는 왜.
1: 둘이 취미가 맞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2: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지리산이 준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3: 개인적으로 약간 인생의 목표? 그런 게 약간 내 가정을 꾸리는 거? 그런 제가 목표가 있는데 약간 오빠를 만나면서 아, 이런 이 사람이랑 그 인생을 함께하면 뭐 힘든 거든 좋은 거든 뭔가 힘든 게

0: 내가 왜 부러워? 내가 왜 울지?
1: 뭔가 행복한 건 더 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0: 나 태어나서 이런 적 있잖아. 살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맙고 산처럼 예쁘게 평생 잘 살겠습니다. 산에 오르듯이 잘 살겠습니다.

0: 아, 여기가 다 끝이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은데 하는데 엄청 가요, 진짜.
1: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2: 조심하세요. 아우 대라. 아우 대라.

0: 잠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 예, 10분간 휴식.
2: 아, 좀 미쳐서 좀 앉아있다.
0: 이제 앉으세요.
2: 힘들어.
0: 뭐가 휴식?
3: 대장님, 제가 준비한 간식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오, 간식을 준비하셨어.
0: 뭐 라면도 라면 아니, 생라면 생라면 먹는 겁니까?
3: 아닙니다.
0: 아닙니까?
3: 네.
0: 확실합니까?
3: 확실합니다. 10분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와, 뭐야? 야, 이렇게 간요린. 잠깐 쉬니까 재빨리. 야, 제가 간식 준비했는데.
0: 더울
3: 올라왔어.
0: 아, 이게 무게 줄이려고. 아, 더 올라가서 먹고 싶다. 더 올라가서. 저기 올라 청산 가서. 청산 가서.
4: 미숫가루? 혹시?
3: 오, 맞아요. 옛날 미숫가루.
4: 네.
3: 네. 미숫가루에 꿀이랑. 네.
1: 걸쭉하죠.
4: 네. 자, 한 잔에 500원씩.
1: 한 잔에 500원씩.
0: 허리선.
5: 엄청 기.
0: 아, 예. 자, 우리 오 작가님이 특별히 네. 생수 2리터를 지고 가루를 지고 꿀을 지고 여기서 만드시는 겁니다.
1: 와, 맛있다.
0: 시원한 막걸리와 한사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 신난다.
4: 산에서 미숫가루지.
3: 대장님에게 오세진이란? 오세진이란?
0: 아, 오세진이란?
3: 네.
0: 없어서는 안 될. 야, 진짜 뭐 우리 생명수와 같은.
4: 오.
0: 예. 지금 산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부른 바람과 같은 존재.
3: 오. 오.
1: 바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3: 오!
0: 이렇게 그냥 우리 시원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1: 와.
0: 그러니까, 그런 뭐, 없어서는 안 될.
3: 네.
0: 예, 그런 뭐.
6: 대장님, 혹시.
0: 배낭을 내려놓고.
6: 언제부터 산을 좋아하게 되셨는지.
0: 아,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라는 건 제가. 글쎄 좀 뭐 태어나서부터 전생에서부터 제가 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산의 한 부분이 아니었나. 나무, 바람, 뭐 돌 이런 흙.
3: 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0: 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오, 네.
0: 예. 예, 제가 60년 9월 14일 태어났습니다.

0: 이게 이제 그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원도봉산 그 산자락에 거기 살 때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저희 집에 암벽등반 하는 사람들이 클라이밍 사람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그래서 등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1: 오래됐다 환경이.
2: 대장님, 이게 대장님의 발. 네,
0: 그렇죠, 이렇게 발자국. 예, 그렇죠. 네, 이렇게.
2: 어, 그렇다. 예, 진짜
0: 발 따. 예, 그러면
2: 따라 걷고 싶게 되는.
0: 예, 예, 제 발. 발 그대로 본뜬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역사의 이력이 여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정말 등반을 썼던 장비들. 예, 예, 예, 예. 제가 올랐던 산들, 사진들. 예, 예, 예.
3: 예.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0: 뭐 진짜 처음 올랐던 에베레스트부터 해가지고 16제 마지막 산 로체샤르까지 헤를 수 없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산들이 하나하나가 뭐 그런 자연과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산이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진짜 뭐 하나의 산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이제 그 일명 이제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신이 산입니다. 여신이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싫어하셨는지
1: 맞아.
0: 그 산만 제가 자그마치 네 번을 도전해서 실패하고 네 번을 가서 실패했어요.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한 겁니다. 4전 5기한 거예요. 세 번째 도전할 때그 산에서 제가 동료를 한 명을 해발 5,500m 지점 설원지대 플라토 끝없이 치는 그 눈밭을 쫙 걸어가는데 그 친구랑 저랑 한뭐한 5m, 7m 떨어졌고 눈이 막 무릎을 허벅지까지 빠지는 이런 눈밭 눈길을 이 친구가 그 길을 이제 뚫고 나가고 제가 바로 뒤에 가고 뒤에 대원들이 쫓아오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크레파스가 빠진 거야. 히트 크레파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네 번째 또 갔어요. 네 번째 또 갔는데, 그때는 제가 7,700m, 7,600m에서 얼음 빙벽인데.

0: 앞에 올라가서 셀파 갑자기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5m 간격 떨어졌는데 순간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줄을 딱 아까 잡았는데 몸이 틀어지면서 어느 순간 뭐가 다리를 확 휘감는 거예요.
1: 다리 돌아갔어.
2: 야, 빨리 빨리.
1: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한 발로 줄에 매달려 지르고 이제 막 미끄럼 기고 미끄럼 타고 절벽을 내밀고 빙벽을 막 내려온 거예요.

0: 배낭 좀 안 먹어보세요. 배낭 좀 안 먹어보세요. 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2부.
1: 2부 순서. 아, 2부.
0: 네, 네, 네. 아,
2: 다시요, let's go! 네.

0: 아, 오늘은 땀이 많이 나네, 습해서.
1: 나 습도가 높아가지고.
2: 와, 습해가지고, 맞지?
3: 아우, 저 반바지 입고 올 거야.
2: 그러니까.
4: 와, 이게 바람골이구나, 바람골.
5: 어, 여기 바람골이다.
0: 아. 아이고, 시원하다.
4: 바람 좀 세고. 야,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고. 바람아야, 다 같이. 양팔 벌리세요, 양팔 벌리세요.
1: 바람 맞기. 풍욕 합시다, 풍욕.
0: 바람 맞기 타임.
1: 자, 풍욕.
4: 어, 시원하다. 야, 양팔 벌리세요, 양팔. 어유, 시원해. 천연 에어컨입니다, 천연 에어컨. 야, 천연 에어컨. 북극의 바람이 붑니다, 북극의 바람이. 와, 시원하다. 어떻게 좀 더위 좀 식겠습니까?
6: 네.
4: 야, 바람이 여러분들 귀로 팍 넣어드렸으니까 또 출발하겠습니다.
6: 아, 네.
3: 바람 너무 좋다.
0: 야, 힐링이다, 힐링이야.
4: 두 분은 뭐 함께 산행을 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오, 15년이나?
2: 네네. 미경이는 그전부터 산을 타고 있었던 친구고요. 근무지를 미경이가 네. 같은 근무지로 왔었고 같이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인터넷 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검색을. 그 등산 가방을 제가 쌤 이게 예쁠 것 같다고 해주면서 산을 다니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볼래? 그렇게 된 거예요. 네.

0: 직장 동료이고 언니고 사회에서는 이지만은 산에서는 동무같이 너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말 산행 메이트. 네.
1: 세 명의 친구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산과 미경이와 저. 그런 느낌으로 다니다 보니까 계속 좋은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다음 산행지 어디 갈까.
2: 그런데 뭐 중간에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좀 산행이 또 뜸하셨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1: 그 중간에 이제 미경이가 다시 네. 전거를 간 거죠.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2: 그렇죠. 어디 안, 무슨 암이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네, 갑상선암인가? 네, 네. 뭐야 어떤 거?
1: 그 유방암.
2: 유방암. 네, 네.
1: 전부터 이게 가슴 쪽에 몽우리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커진 느낌이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고 예, 좀 많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0: 산행을 아주 많이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우리 산행 진짜 많이 갔었지, 그치? 다니는 중에 갑자기 미경아는 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일생 살면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던 내 산 친구가 같이 산에 뭔가 저도 사실 많이 슬픈데 표현은 안 했어요. 언제 쌤이 잘 견뎌가지고.
1: 잘 견뎠던 것 같아, 그. 응.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또 힘이 되게 또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고, 응, 건강해지려고.

0: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1: 앞으로 우리 둘이 산에서 지금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진짜 건강이 허락하는 날 행복하게 산에 한번 다녀봅시다. 우리는 명랑쾌활이 모토니까 파이팅!

0: 뭔가 조망이 보일 것 같은 계단이에요. 오.
1: 자, 점점 이제 시야가 나옵니다. 야, 상동 바다가 보입니다.
0: 오, 바다 보이네요.
1: 바다, 바다.
0: 우와.
2: 여기서 봐야지.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야. 이야.
1: 아, 또 이렇게 다 열어주시잖아. 또 바닷가 쪽을 또 바다 보라고.
0: 우와. 저 반대편 봉우리 아예 구름에 갇혀 있어요. 우와. 우와.
2: 윤우랑 지훈은 뭐 아빠 케어 없이도 잘 가네 그냥 알아서.
3: 아이 뭐 이제 얘들은 그냥 잘 갑니다. 한 번씩 쉬어주기만 하면.
2: 아빠가 군인은 아니시지? 어머니 어떤 일 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저는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들 반응이 그렇습니다.
2: 딸들이랑 언제부터 산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3: 저희가 애들이 한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때부터 조금씩 뭐 산에 가다 보니까 올 겨울에는 그 밀양에 있는 영남 알프스 그것도 완등 다 하고.
2: 오, 영남 알프스를 완등을 했다고요?
3: 예.
4: 지혜 그쪽 보면 무섭다. 여기 벽 쪽을 봐, 벽.
3: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지금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처음은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해냈다라는 그런 인내심과 성취감 이런 거를 좀 그것만이라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윤우랑 지우는 등산하면서 좋은 거 하나씩만 말해줄 수 있어? 정상에서 라면 먹는 거? 우리 지우는?
5: 저도 라면
2: 평상시 라면 잘 안 끓여주시나 봐요.
3: 건강이 안 좋으니까.
2: 아,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라면 먹을 수 있다. 오,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이제 라면 먹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뭐 해보고 싶은 뭐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3: 저희는 외국에.
2: 외국에 있는?
3: 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2: 오. 어때? 아버지만의 욕심이야? 아니면은 그래도 가보고 싶어?
5: 안 가보고 싶어.
3: 가보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2: 과연 아버님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3: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애들 안 가보고 싶어. 과연 아버님의 욕심일지.
6: 혜성 언니, 괜찮아요?
7: 나 점심 먹으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점심 먹고 나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6: 그래요?
7: 이 짐을 덜어내면 뛸 수 있을 것 같아.

0: 이거 봐, 하늘 열어주시잖아. 오늘 다 촬영 좀 하라고, 그림 좀 보여주라고.
1: 오! 논뷰, 논뷰. 와, 이건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 야하. 아우, 배고파요.
0: 예, 점심시간 시간입니다. 예, 여기서 이 경치좋은 곳에서 우리 제가 오늘 점심시간 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각자 싸가지고 오신 거? 자, 오픈들 하시고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야, 우리. 우리
1: 와,
0: 아버님
3: 저희는 그 족발을 좀 쌌습니다.
2: 족발
4: 윤기 잘 잘했다.
2: 체리.
5: 저는 간단하게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0: 3단 유부초밥. 3단 유부초밥.
6: 초계국수입니다.
2: 초계국수. 우와.
0: 야, 초계국수. 초계국수. 야, 진짜 뭐. 오우, 초계국수 육수. 야, 우리 미경님.
1: 네.
0: 미경님하고. 뭐야, 양풀. 야, 진짜.
1: 비빔밥 할 거예요.
0: 야, 야. 양어를 갖고 오시지, 스트레스 이것도.
1: 아. 아, 저 하이라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4: 와!
2: 뭐야?
0: 오!
1: 제가 통째로 들고 와서 시골에 짠 참기름 불러서 먹을 거.
0: 야, 참기름을 직접 통째.
4: 엄청 고소하겠다.
0: 다음 이제 우리 오 작가님 미숫가루 꺼내시니까 미숫가루 꺼낸 걸로 뭐 하시죠 뭐 그냥.
4: 오늘은 다릅니다. 여기 경상도잖아요. 예.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충무김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무김밥 맛집 가서 예. 제가 싸진 못했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0: 예.
4: 네.
0: 그리고 오징어 거 저기 좀 무침 있어야 되는데 충무김밥.
2: 야.
4: 여기에 이렇게 하나 하나 되어 있어서 같이 네네.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2: 역시. 네.
0: 우리. 송팀장님!
2: 예!
0: 송팀장님!
2: 네.
0: 예!
2: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제 아내가 예. 포켓몬의 피카츄 캐릭터
4: 맞아요,
2: 도시락을
4: 맞아요.
2: 싸주셨어요.
0: 도시락 굉장히
4: 기대됩니다.
2: 예, 이번에는 예. 사실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을.
4: 서론이 김.
2: 아내한테 아까 한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0: 그래서 그냥 입만 갖고 오셨다.
2: 여러분들한테 붙어먹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편하게 또. 예. 아,
0: 예, 예.
2: 여보 전화 좀 받아. 제발. 미안해.
0: 식사 시작!
4: 와, 잘 먹겠습니다.
0: 예, 맛있게 드십시오. 비빔밥. 야, 이게 오늘 이거 오히려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비빔밥.
1: 맛있겠다.
2: 야, 산에서 비빔밥.
7: 맛있어? 나는? 쥐 맛있어? 조심해.
2: 야, 잘했어.
1: 됐어요.
0: 자, 우리 이제 먹었으니까 자, 이제 정상을 향해서 걸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야, 또 올라갈 쯤 되니까 그냥
4: 네.
0: 가스가 확 몰려오면서 또 그냥 해를 쫙 구름이 갈아주시고 바람 불어주시고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리산 정상에서.
5: 엄 대장님, 혹시 이거, 저 이거 보셨어요?
0: 뭐요?
5: 저희 잠금 화면?
0: 아, 무슨 잠금?
5: 저희 셋의 잠금 화면이.

0: 산행할 때 너무 편하고 즐거워요. 사실 산 후도 중요하거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등력도 좀 비슷하고 코드도 비슷하고 코드 맞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산행하다 보면 하하호 너무 즐거워요. 예, 그래요.
1: 무슨 뭐 산악회라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런가?
2: 아만자 클럽이라고.
0: 산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 명 다 좀 병이 있어서 암 수술을 다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1: 네. 야,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진짜.
0: 혜상 씨나 저는 같은 갑상선 암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일찍 20살에 그거를 수술했고, 저는 5년 전에 수술했고. 그래서 지금 약을 계속 먹는 상태고, 이제 건강해지면서 용량을 점차 줄여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이었어요.
3: 그게 침륜성 심부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인공하문을 달아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이제 지금도 받아들이긴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수술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제 인생을 다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나 평생 음식 안 먹어도 되니까 안 하겠다. 장로만 안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고 이제 거의 좀 많이 제 다른 즐거움을 다 포기를 하고 받아들였죠.

0: 이제 죽기 살기로 관리를 했죠. 집 뒷산이 그때 부람산이었어요.
1: 예.
0: 그 동네에 10년 넘게 살아도 단 한 번도 안 가본 산이었는데.
1: 예, 그냥 바라만 보고
0: 그냥 뭐, 산이라는 거 생각 저기 왜 가지? 막 네, 사람들 막 등산복 입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예. 앞에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예. 너무 좋은 거예요.

0: 정희 씨가 9월 달에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전에 좋은 추억 하나, 수술 잘 받으라고 응원해. 추억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혜상 씨랑 의논을 해서 신청하게 됐죠.
1: 이번에 수술이 잘못돼서 인공 합문을 한다 해도 이번에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버틸 수 있는 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 이후로 가족들이나 이런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언니들하고 건강하게 산에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산에서.
3: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게. 네. 어서 산 같이 가자.

0: 위에 구름이 지나가나 봐, 산 위에.
1: 그러네요. 구름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2: 어휴, 안개인가? 뿌얘졌네. 성이, 성과.
1: 이제 거류산성이 나타났다. 거의 다 온 거예요. 거류산성에서 멀지 않아.
3: 아, 성이가?
4: 성을 쌓아놨네.
3: 봉수대 성곽이야.
1: 수직으로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들여 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가야가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0: 와, 여기가 위험하다.
1: 미끄럽습니다. 걸으자.
0: 기기기.
1: 자, 정상 정상.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1: 자,
2: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1: 걸으자. 기기기.
3: 실을 막 풀어주고 계신다 우리 대장님.
1: 미치지.
3: 괜찮으세요, 경영님? 어? 괜찮으세요?
4: 아, 아니, 속이 약간 울렁거려서.
3: 속이 울렁거려서.
4: 분열이 좀 있어.
3: 아이고.
4: 계속 걸음 좀 어지러워.
3: 심호흡 크게 하시고.
4: 3조 할래요, 3조.
3: 천천히 심호흡 하시면서 다 왔습니다.
4: 아이고.
3: 아이고.
4: 나왔네.
1: 그래서 사실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어머니 맘에 화이팅!
0: 화이팅!
1: 와우!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하이파이브! 뭐야 이게 버튼이야?
1: 자, 화이팅!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2: 화이팅!
1: 야, 수고 수고 수고! 축하 축하 축하!
2: 하나 둘 셋
5: 이렇게
1: 거르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때 산행 즐거웠습니까?
6: 네.
1: 행복했습니까?
6: 네. 예.
7: 그 같이 동행하는 산호들도 오늘 좋았고요. 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엄 대장님하고 같이 산행을 해서 정상 뷰가 없어도 2,000m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밑에가. 그래서 아, 오늘 너무 즐겁고 뜻깊게 산행을 잘 했습니다.
8: 예. 다음 거르산에 왔을 때 오늘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5: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이 거르산의 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이게 두 번씩이나 초대돼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 정말 산에 장인, 자랑, 우리 엄 대장님의 고향에 와서 태초의 그 길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1: 예, 성지로우님. 아, 예. 두 번째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4: 이렇게 함께 완주를 하니 진짜 울컥 할 것 같아요.
1: 네. 네.
4: 아, 건강하게, 네. 명랑하게 이렇게 산에 다니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 볼.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뉴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뉴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뉴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모객 공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말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말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그 연극 사내 연애 보고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1: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사내 연애 보고서니까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겠지요?
1: 네, 한때 첫사랑이었던 남녀가 회사에서 다시 만나서 앙숙으로 지내다가 단둘이 옥상에 갇혀서 탈출하려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술 취한 연기도 볼 수 있고요.
0: 술 취한 연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자리에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제대로인데요. 원래 술꾼이었나 봐요.
1: 원래 술을 잘 못 먹구나.
0: 아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또 취한 연기 잘하겠지.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많은 술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거물급들 두 분이 자리하셨어요.
1: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0: 아마 오늘은 정말 최후의 명국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대명사지요.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입니다. 네, 사물놀이 47년. 예인 인생 67년. 1952년 대전 출생입니다. 3남 6녀 중 둘째. 그러니까 9남매. 아버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네? 자신 농사 신경 많이 쓰셨네요. 태풍이죠, 태풍.
1: 그렇죠.
0: 5살 때 말이죠. 뭐 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1: 그렇죠, 저도.
0: 5살 때 남수당 단원으로 데뷔했고요. 1965년 한국 민속 가무예술단 및 리틀 엔젤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사물놀이 첫 공연을 했습니다.
1: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교수 역임 및 현재 명예교수십니다. 또 난장컬처스 대표,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1990년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0: 아비뇽 페스티벌 알아주죠.
1: 2014년 일렉트릭 사물놀이 초연도 하셨습니다.
0: 수상으로는 1959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0: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1: 와.
0: 예. 네. 그다음에 95년 국민훈장 목련장. 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007년 은관문화훈장 훈장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와, 이게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0: 네, 가문의 영광이지요. 네.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저서로는 2007년 이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글로벌 광대 김덕수. 또 2012년 브랜드 코리아. 대한민국 문화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만 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의리의 남자.
0: 그렇죠.
1: 이봉원 구단입니다. 네, 1963년 거창 출생, 오. 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 공채 2기로 데뷔.
0: 네.
1: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웃으며 삽시다,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좋은 친구들 등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 진행했습니다. 또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사이에 이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0: 요즘에는 생계형 이 독립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네. 생계형이라는 말이 뭐 짠하기도 합니다만 뭐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이 짠한 거에 비해 과거에는 상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1: 그렇죠.
0: 네. 87년 KBS 희극인연기 대상 신인상, 한국 방송 대상 남자 코미디상도 힘들어가지요. 네. 99년 대통령 표창. 2010년 제1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상. 뭐 더 많겠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2020년 SBS 연예대상 레전드 특별상.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곰팽이. 네? 참새대감이네. 네. 민망합니다. 바로 하여튼 뭐 음주봉원. 네. 네, 애주가죠. 애주가는 얘기죠.
1: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네.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포석을 해주시죠. 자, 8알씩.
1: 우선 이 두 분을 네.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아, 정말
0: 예, 국악방송 네. TV만의 매력이지요. 네. 그냥 알기 쉽게 분석을 안 해요. 네. 신중하게 김덕수 구단도 포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흑선으로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던 적. 어쩔 수 없던 적. 우와. 아, 열심히 하죠. 우와.
1: 뭐야?
0: 네, 시원시원하게. 네, 노기타법입니다.
1: 아, 처음부터 시원하게.
0: 네, 사적작전. 네. 뭐 그렇게 해도 유리하다 이거죠.
1: 네.
0: 뭐 쉽게 쉽게 가네요. 네. 저 김덕수 구단. 네, 과연. 오, 네, 애매한 위치. 오, 그 좋은 작전입니다.
1: 네,
0: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애매하지.
1: 네.
0: 깔테면 까봐라.
1: 네.
0: 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봉원 구단도.
1: 두 분 다 색깔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오, 대단하네요. 네. 와! 야, 이렇게 되면 오늘 알까기 정말 시원시원한 기풍의 소유자들, 네? 알풍이지, 알풍몽의
1: 네.
0: 소유자들. 네. 김덕수 구단은 이 네.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뿐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김덕수 구단은 이 네.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뿐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땡이 나왔습니다. 우리 씨예요.
1: 네. 네, 맞아요. 김덕수 구단은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예술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또 사물놀이 속에서 신명을 얻었고 신명을 나누고 신명의 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피우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꽃 피우고 열매 맺었지요.
1: 네.
0: 사물놀이는 김덕수. 김덕수는 사물놀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 네.
0: 네? 67년 동안.

0: 동안
1: 네.
0: 네? 한우물만 파셨어요.
1: 와, 진짜 대단하세요.
0: 우물물을 파서 뭐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네? 금광에서 금을 캐셨으면 좋았겠지요. 요즘 금값도 참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사물놀이, 물로 많은 분들이 신명의 목을 지켰지요.
1: 와, 네, 그쵸.
0: 아우,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1: 네, 너무
0: 멋있으면 멋있다고 좀
1: 네.
0: 칭찬 좀
1: 아,
0: 해주시고.
1: 너무 멋있으세요.
0: 뭐 말인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실 수도 없는 금. 돈보다 귀한 민족의 가치를 만드셨지요.
1: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현재까지 엉망입니다.
1: 네.
0: 그러나 알까기 끝나봐야 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끝까지 봐야 아는 거죠.
0: 이봉원 구단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승리가! 오사이드! 야,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봉원 구단.
1: 아니,
0: 네, 망연자실 김덕수 구단. 아, 이럴 수가. 내가 김덕수인데.
2: 1타 두 개가 떨어지네, 그냥.
0: 와!
1: 와!
0: 두 개가 떨어진다고. 네.
3: 나 쌍피입니다.
1: 와.
0: 일단 말씀을 하지 마시고.
1: 네. 네.
0: 자, 김덕수 구단.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1: 네네.
0: 아직도 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1: 네.
0: 오히려
1: 네.
0: 뭐 약간 수비 위주의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봉원 구단은 데뷔 1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네, 총망받은 신인이었어요.
1: 네. 네. 북청 물장수에서 한 유행어. 반갑구만, 반가워.
0: 네.
1: 를 전 국민이 따라하게 됐고요. 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는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도 따라했었습니다.
4: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1: 네.
0: 히트치고. 하지만 그 뒤에 터진 시커먼스.
1: 네.
0: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참, 네, 이비방정이라고. 그 외치는 바람에 사업마다 쫄딱, 쫄망쫄망. 만약에 그때
1: 네.
0: 살았다! 살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좀 빌딩이 서놓쳐 있었겠지요.
1: 네.
0: 하지만 참, 우리 코미디의 어떤 숙명입니다. 코미디 배우의. 또 망가져야 웃기고, 또 즐거워하고. 네, 망해야 웃깁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망한 것도 웃기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웃픈 얘기도 있지만,
1: 네.
0: 웃기려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정신도 아니고, 네.
1: 네.
0: 자, 야, 지금, 뭐, 원사이 대학에 앞서고
1: 네.
0: 있는 이봉원 구단님, 네, 봐준 게 없어요. 네. 어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야, 진짜, 야, 와! 야, 어떻게 보면은 네?
1: 와,
0: 진짜 김덕수 구단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1: 아, 근데 네? 너무 잘하시네요.
0: 야, 이게 뭐
1: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0: 지금
1: 네.
0: 김덕수 구단은 본인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김덕수 구단 네. 차례입니다. 네. 예. 뭐 투하 중에 그렇죠? 예.
1: 네. 김덕수 구단은 장구에 특히 재주가 뛰어나서 장구 신동으로 불렸지만 사물놀이는 물론 줄타기,
0: 네.
1: 땅재주 등 남사당의 여섯 가지 기회를 모두 전수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0: 야, 타고난 신명이시네.
1: 네.
0: 그랬던 김덕수 구단 오늘은 정말 초라합니다. 떨렁 두 알.
1: 네. 아, 근데 또 모르죠. 네, 아직 모르죠.
0: 이봉원 구단 보세요. 야.
1: 아,
0: 승부욕이 정말 강합니다.
1: 보통 이 정도 되면
0: 예.
1: 그냥 살살 할 법도
0: 살살
1: 한데.
0: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행복해 하실 것
0: 네.
1: 같아요.
0: 예, 저 네. 어르신 앞에서 저렇게 깔깔대고 웃는 건
1: 네.
0: 너무 경방스러운데. 그렇게 즐거워도 내색하는 건 좀 프로답지 않은. 네. 얼마나 김덕수 구단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대놓고 깔깔대고 웃고. 네. 좀 가벼운 개그입니다.
1: 네.
0: 이봉원 구단은. 네. 조금 좋으면 저렇게 깔깔깔깔 하고 있는 거죠. 저거 보세요. 저.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아니.

0: 거기서 피해가도 쉬운치 않은데 이봉원 구단은 말이죠.
1: 네.
0: 지금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0: 단 하나.
1: 네. 이야.
0: 와. 그리고 김덕수도는 반대로 살아있는 게 하나. 살아있는 게 하나, 죽어있는 게 하나.
1: 어떻게. 네.
0: 완전히 퇴비들은 되고.
1: 네.
0: 자, 이제 떨렁 하나를. 이제 이봉원 구단 스타일은.
1: 네.
0: 승부인데 뭐 아. 끝낼 겁니다. 네, 그거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봐주는 게 어딨어. 아유. 그런 겁니다. 네, 하긴 조금 뭐 한 점 봐줘봤자. 네,
1: 사실 농계 타법으로 해도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석 작전이냐 과연 알뜰하게. 와, 알뜰하게. 야. 세계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 이봉원 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 인전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과 개그의 생계형 소상공인 이봉원 구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2차전 시작 전인데.
1: 네.
0: 아, 김덕수 구단은 열불이라는지 우초고리를 벗으셨어요.
1: 네. 오.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7점이 살았어.
2: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열이 나네. 벗어야 되겠어.
0: 내 초고리를 벗어. 야.
3: 열이 나서?
1: 아?
0: 그렇죠.
1: 아...
0: 마음을 다시 다잡고 네. 네? 2차전 임하겠다.
1: 네.
0: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네. 천하의 김덕수인데 그렇죠?
1: 그럼요.
0: 네.
1: 자, 이봉원 구단의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자, 감사합니다.
0: 과연 1차전 네. 이제 1승을 챙겼으니까 네. 좀 여유롭게 대국을 네. 펼칠지 아니면은 에이 뭐 3차전까지가 여기서 끝내야지
1: 네.
0: 그냥 마무리를 할지
1: 네.
0: 참고를 하고 있네요. 이봉원 구단도 야 이거 각도를 중앙보다 그 한 점을 네 적극적으로 하네요. 공격형이에요. 아 나의 사전엔 중앙으로 가네요.
4: 난감하네.
0: 건방을 떨었어요. 건방. 네. 알까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시건방은 그런 겁니다.
1: 맞아요. 약간 자만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네. 네, 그래도 천하의 김덕수 네. 구단인데.
1: 이제 기회가 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김덕수 구단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1: 네.
0: 오히려 응수타진.
1: 네.
0: 예, 난 수비형이다.
1: 네.
0: 너 공격 잘하니까 한번 까봐라.
1: 네.
0: 그래서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그 작전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 김덕수 구단께서는 고2 때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인연으로 사물놀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만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2 되셨습니다만은
1: 네.
0: 선생님께서 놀이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생긴 게 78년 소극장 공간사랑입니다. 와, 당시에 사물놀이의 탄생은 국악계에서 지진이 날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1: 네.
0: 대중은 열광에 토관이탕을 끓였지요. 당시에 뉴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고요.
1: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이후 국내외 수천여 회의 공연은 물론 1982년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세계 타악기 컨벤션에서 세계의 문을 두드렸고 또 공연을 본 외국인들은 커튼콜을 요청하며 무려 15분간 발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15분? 네. 5분도 아니고?
1: 네.
0: 와 대단합니다.
1: 또 평양, 베이징, 네. 모스크바에서는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보다 먼저 김덕수 사물놀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아,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만큼 우리 국악 사물놀이가 세계를 감동시킨 건데
1: 네.
0: 그러나 오늘 1차전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2차전
1: 네.
0: 뭔가 멋진 수업 기대해봅니다.
1: 네.
0: 예, 꼼꼼해요. 예, 사실 이봉원 기단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예, 안경을 착용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 네.
0: 0점이 정확합니다. 네. 와!
1: 어머!
0: 1타 2득이야! 이거 더블 찍은 나.

0: 여러분. 어머. 참 삐독수구단 귀갓길을 발걸음이 무거우시겠어요.
1: 와.
0: 야, 이분 그 맹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1: 진짜.
0: 망연자실 김독수 구단 할 말이 없습니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번개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다.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보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

0: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0: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3: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3: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4: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3: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4: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3: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4: 그래.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좌정후 야바라 호방 형미 듣거라. 아. 이 고을에는 미인 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어이?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아.

불러난다. 네, 여봐라. 전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드리난디.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마.

제일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요?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아이씨가.
1: 아이고 형님 웬 말씀이오.
0: 제

0: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나에게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1: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0: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1: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0: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1: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1: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가려 도적놈이라지.
0: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1: 오냐,

여기가요 솔찬이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 있자. 옳지. 간신히 걷는 후에 조장화. 아, 자.

0: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1: 이런.

0: 그때여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 준 밥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밥을 한 통 따다 놓고 밥을 한번 다 보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에이.

배고파고 봐서 못 낳았고 배가 그리 고프고

0: 기운 차게 담궈 주소. 즐거운 시리릉 담궈 주소. 시리렁 실근 시리렁 실근 시리렁 실근 시리렁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딱 벌어지니 박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께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어디 샷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보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쌓여서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낼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다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 버는디.

0: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떨어 붙고 남도로 하나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통닭살이 하나가득
1: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가 돈이 하나가득

0: 하나님의 평안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아리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4: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0: 글랑글이 어여라! 예이!

와피를 덤벅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 서일이 저울이 그린다 전하

0: 절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노래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찰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와

겨. 아이고 나 사람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담 먹고 쓰면 만병회추 내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무른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어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

왕사 석풀보살 미등님 노구마지 집짓기와

주야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지간욱한 가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술 얼굴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얼음을 헌했디. 산천

0: 할시고 할.
1: 아 하나하고 눈 쌓이고
0: 대하.

싫어. 너무 너무 웃긋거리.

0: 할수.
1: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러요 존리누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중년

어머니.

내여 신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래

상주 도하동이 고토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거동바라 이 말이 치든 마든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고지런히 오고요. 남동녀에 따라 나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여.

옛날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눈을 끈적끈적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

정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 있는 노래예요.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롬.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 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먼저 치열한 대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진짜 떨리겠네요.
2: 민요와 판설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야.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4: 세다, 세.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뮤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5: 야, 굉장해, 굉장해.
4: 야, 정말 장난 아니지.
2: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6: 이야, 라인업이에요.
4: 오늘 뭐 난리 났네.
2: 아,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쉬운 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5: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2: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은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0점, 총 500점이 부여된다는 것.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7: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2: 오히려. 자, 거꾸로 프로젝트.
8: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2: 네. 자, 산옥 씨.
9: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롯이 제 무대만 집중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예. 뮤루.
10: 오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1: 그럴 수 있지.
2: 자, 경로 이탈은 어때요?
7: 이 같이 경연을 준비했던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떡하니 지켜보면서 우리를 꺾고 올라갔다는 또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 영광의 주인공을 차지할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1: 아니야! 아니야! 화이팅!
4: 화이팅!
2: 2021년 대한민국 제1대 조선 판스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을 펼칠 도전자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2: 질문하죠 일단.
13: 이거는 공원인데 대체 마음이.
0: 안녕하세요. 작곡과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
3: 경기 민요를 부르는 박정미.
12: 판소리를 맡고 있는 서의철입니다.
13: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난 너를
14: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 이런 음악이야 라고 예상하시지 못하게 끊어 싶어요. 뭐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5: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16: 진검을 뽑아드신 것 같아요.
17: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4: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7: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14: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8: 마지막 무대!
19: 화려하다! 화려해!
2: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15: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있고 경기 민요 하시는 소리꾼도 우리 정미 씨 혼자 남아있어가지고
14: 오늘 한번 불태워보자.
0: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2: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강강술 제니님.
1: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프닝 그러니까.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막식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어우,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아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5: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4: 맞아 허망해
5: 아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7: 아 결혼을 했어?
8: 어 저는 그래?
6: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아 신랑이 보고 있네? 뭐
9: 얼마 안 됐나 봐
7: 신혼인가 봐
9: 그런가 봐
3: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의 조선 판정단의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0: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1: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2: 네.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하고 강강수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3: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5: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여지껏 한 무대들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3: 나도요,
5: 했고
3: 나도요. 맞아요.
5: 조선판스타에서 시티팝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뭐 진짜 흠잡을 틈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거꾸로 프로젝트의 총점은 몇 점인지 조선판정단 여러분의 총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1500점 만점에 1426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7: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8: 잘했어요.
9: 잘했어요.
10: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랑은 점수는
11: 저기서 500점.
10: 맞아.
11: 그러니까.
0: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 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비오로입니다.
12: 올 것 같구나.
13: 안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뮤르입니다.
14: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0: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뮤로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4: 뮤로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0: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14: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5: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답게 뮤로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르 화이팅!
5: 뮤르팀은 항상 매번 무대마다 진짜 멋있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결승 무대잖아요.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14: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6: 멋있어!
17: 자신만만하다.
0: 자신있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8: 뮤르팀 하면은 전통 악기 연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14: 지난번 무대 때 이제 신영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2: 판소리

0: 일을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1: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0: 조금만. 네.
2: 주야로 일꽃은 고일산 홍양산 봉미선이 환연하구나. 춘향아 나오느라.
3: 저세요.
4: 뭐야? 왔어. 야, 춘향이 나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3: 춘향이 나왔네.
4: 잘 지냈어? 완전 오랜만.
3: 자가격리 잘 끝나셨어요?
5: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6: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5: 이리 오다.
3: 감사합니다.
2: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한겨한들
4: 빨리 다물고
2: 쓸데 있나
4: 너무 잘하는데?
3: 아 그래요? 뭐.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아 있어
3: 아 그래요?
4: 목소리 나보다 더 커지. 20년 전 30년 가까이 소리했는데 더 크다 지금 목소리가. 아 정말 확 미쳐버린 듯이
7: 확 또
3: 어 잠시만요.
8: 조심히 가고.
9: 네 언니.

0: 근데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1: 맞아요.
0: 여기저기 막 배려하고.
2: 쭈꾸리시죠.
0: 나오기 너무 잘했다.
1: 네. 네.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0: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2: 맞습니다.
3: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4: 뮤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5: 멋져 멋져.
6: 맞지 그래.
7: 고맙습니다.
3: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이렇듯 겉보기에 센 언니 같으나 아이같이 연약한 묘르대장. 낮이면 연습실에 서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오네. 하루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탁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0: 잘한다.
1: 맥주가 뭐? 맥주가 뭐?

0: 이게 결승전이야.
1: 제 뒤에 지금 뉴로 제작자분께서 흥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니 양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3: 잘한다.
0: 뮤르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무대 그리고 높은 점수를 차지했던 뮤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을지 뮤르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0: 네. 와!
1: 진짜. 이게 인정.
2: 와우, 진짜 멋있다, 근데.
0: 네.
3: 자랑스럽구나. 뮤르는 이제 어느 한계를 뛰어넘은 그룹이 됐어요. 우리 새롬 씨가 이제 목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많은 무대에서 기대가 너무 돼서 잘 되면 잊지 마. 사랑해요.
4: 사랑합니다.
5: 이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소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 성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4: 감사합니다.
6: 와, 최고의 칭찬.
0: 그리고 새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5: 목 잘 나왔잖아.
0: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잘했어요, 진짜. 네.
3: 천재야, 천재.
7: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8: 나와! 나와!
7: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3: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 이제 남은 건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결승.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9: 나의 원픽이에요.
10: 감사합니다.
11: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12: 감사합니다.
11: 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참가자잖아요.
1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초롱입니다.

0: 찢었다. 역시 끝판왕들. 예, 예.
1: 야, 다 찢었어. 노래만 질르기만 하지 기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2: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5: 패자 부활판입니다.
4: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이로 확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쏟아붓고 가야겠다.
6: 음악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 같이 굉장히 시원했던
5: 정초롱 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7: 결승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4: 다시 저의 길, 저의 자리로 돌아가자. 소리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최고야 최고.
9: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그렇지.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

0: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1: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편안하지.
2: 네.
3: 모두 길을 주세요.
2: 길을.
1: 뜨거운 길을.
3: 길을.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잘했냐?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해.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화이팅!
6: 우승하고 싶고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7: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밀어듯이 울음을 째 꿈속에서도 이별차로 떠나시던 도련님 뒷모습만 떠오르는구나. 도련님 달려들어 이랴 툭 잡아 으무라 타랑 타랑 타랑 타랑 타랑 타랑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의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웅 씨의 조선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우와, 두 명이 100점. 전체적으로 다 높아.
1: 100점 만점 두 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4: 그냥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슬픈 영화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말 흐트름 없이 그 한 곳만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편곡적인 부분이 바뀌었지만 초롱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정철웅 씨 마지막 무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 조선 반스타에서. 왜냐면 다음에는 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3: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네,
5: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입니다.
2: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웅 씨 가족들이 오늘 철웅 씨 무대를 함께 지켜봤잖아요. 예, 더 든든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나요?
2: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제가 감정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1: 아, 그렇죠.
6: 그리고, 네.
1: 아,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7: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으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네요.
1: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

0: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1: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0: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2: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려 합니다.

0: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무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사랑합니다.
1: 고마워 마음이. 자식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
2: 그래.
3: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1500점 만점의 총점 공개합니다. 1458점.
1: 이게 판정단에 많이 좌우되겠다.
3: 지금까지 정철홍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3: 제1대 조선판 스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선 이번 경연의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산옥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3: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4: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5: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탑5 안에 제가 든 거예요.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을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 무대를 정말 멋지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얼씨구.
6: 조선판스타 시작해서 이 무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딱 결승 무대만 남았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4: 아,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7: 멘트까지 완벽해. 멋있다.
3: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8: 신동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3: 예. 네,
8: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3: 조선판 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9: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호가 파이팅!
7: 파이팅!
5: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해보고 해서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0: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1: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네, 엄청
1: 울었어요.
2: 김산옥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0: 아, 다 좋았어, 무대가. 큰일 났어.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0: 할 말이 없다.
2: 치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1: 펑펑으로.
2: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3: 아, 뭐 때문에 눈물이 난 저도 저 어디 숨어 있는 이유겠죠? 정말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그 나무의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움에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뭐 그랬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점수가 다 집계가 됐습니다. 김산옥 씨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5: 야, 신영희 선생님 100점을 주셨네.
2: 100점을 준 분이 6명이나 됩니다.
1: 에, 김산옥 씨 소리는 똑 떨어진 저음. 사실 어렵거든. 중저음을 아주 절절하게 잘 썼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처음 쳐봤네, 지금.
2: 네.
4: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산옥님이 노래하실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믿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무언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4: 울지 마요. 내가 울 것 같아.
7: 보는 거 보니까 또 눈물 나.
4: 평소에 굉장히 냉정한 것 같고 되게 차가 보이는 인상인데 노래를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서 우리까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2: 조선 판정단 총점 과연 몇 점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8: 1등 가자.
2: 총점을 지금 공개합니다. 1485점. 예, 1500점 만점에 1485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1등 한 거 아닌데.
2: 너무 많이 눈물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4: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김산옥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조선 판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꾸밀 다음 도전자는 경로 이탈입니다.
5: 와, 오래 기다렸어.
9: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 이탈입니다.
2: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9: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0: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2: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11: 우승을 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8: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12: 걱정이 크죠.
8: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13: 저희의 치트키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8: 1등의 명예를 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로 이탈!
14: 아니 사실 경로 이탈이 마지막 무대에 참 어울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15: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3: 이거는
14: 눈 아꼈어야지.
3: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16: 누가 휴지 좀 줘라.
15: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2: 네. 자 경로 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15: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2: 좋습니다.
15: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8: 이런 춤을 노래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다리만 약간 좀
17: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8: 빠 빠 빠 빠
17: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나.
8: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17: 고생했어. 잘했어.
8: 내가 고생했지. 어.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17: 어 잘해.
8: 소원을 말해봐.
18: 우리의 소원은 1등.
8: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19: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8: 못 먹어도 뭐야.
2: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오호.

0: 조선 판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3: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주든가 마든가 흥이 나서 구설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고 쌍나팔 참말로 잘 놀아요. 잘 노네 무대에서. 아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조선판정단 총점 공개합니다.

0: 10점 차이야?
1: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치, 진짜.
2: 1475점. 어떻습니까?
3: 짧은 시간 안에 편곡을 하고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많이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말도 좀 예쁘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의 그 힘든 게 조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2: 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경로이탈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참 잘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2: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3: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 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1: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정말 이렇게 쟁쟁한 소리꾼들 사이에 저희 미우루가 서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대를 끝마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했나? 아직도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3: 네, 초롱 씨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
5: 저는 패자부활판 때.
6: 그랬겠지.
5: 저는 그때 정말 끝났어요. 저한테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3: 김산옥 씨.

0: 그래도 좋은 꿈을 쭉 꾸고 지금 이제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1: 아,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선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2: 와, 절제.
1: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닭발에 서죠.
3: 닭발에다가.
0: 네. 자,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김산호 씨의 예 말씀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프로젝트.
4: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5: 또 아까 신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악인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했었습니다.
0: 네.
6: 아, 버릴 팀이 하나 없다. 버릴 팀이 하나 없다.
0: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2000점 만점 중 1500점을 차지하는 조선 판정단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7: 떨려.
0: 조선 판정단의 순위 공개합니다. 5위 1426점을 획득한 거꾸로 프로젝트. 4위 1458점을 획득한 정초롱. 3위 1470점을 획득한 미우르.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7: 진짜 별 차이 없다.
0: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호.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이제 시청자 판정단을 포함한 총점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순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5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포함한 총점 공개.
7: 너무 떨려.
0: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았습니다. 500점 만점에 360점.
7: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데.
0: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은 5위

0: 경로 이탈입니다. 1835점을 획득한 경로 이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판 스타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1: 울지마.
2: 저희는 무대 즐겼으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0: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5위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 1점이요?
0: 총점 1836점. 시청자 판정단의 410점을 획득한 4위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끝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해보자. 이 무대까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잘했어요.
0: 남은 세 팀 중에 총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요.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 1870점을 획득한 뮤루. 자, 뭐
5: 안타깝다.
0: 3위도 대단합니다.
6: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7: 최고!
0: 예, 처음 5위를 발표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정철홍 씨, 김산옥 씨. 지금 정철홍 씨 부모님이 막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김산옥 씨의 친구분들이 역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8: 생각지도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산옥 씨.
9: 경로 이탈이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지금까지도 저는 아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 설마.
0: 정철홍 씨는 누가 일대 조선판 스타가 될 것 같아요?
8: 전 그 명예를 제가 정말 얻고 싶지만 산옥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9: 저도 명예를 정말 얻고 싶지만 초롱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과연 상금 1억 원을 차지할 주인공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정철홍이 될지 김산옥이 될지 1위는 시청자 판정단에게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아, 정철홍 씨와 김산옥 씨는 시청자 판정단 두 명 때문에 순위가 갈렸습니다.
1: 20점! 와.
0: 자, 단 두 명으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0: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신영희 선생님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산옥 씨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2: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0: 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이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예,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그걸 걱정할 거 없어. 예.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예. 걱정할 거 없어. 예.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예? 이거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에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지칭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오빠가 펑 갔다면서?

0: 이거는 확 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 핀 거고.
1: 네.
0: 네.
1: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출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어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 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붓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붓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시옷들 좀 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은 이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몇 개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이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저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제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를 건 없죠.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2: 저요?
3: 뭐야?
1: 너 좀 멋지다.
3: 갑자기?
2: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3: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1: 이게 재밌어?

과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

저러구나. 아이씨와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방장운 무중에 짤 맞던 고그리오 난초젯 조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부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 손자

0: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 일용호 부상 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 어렁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한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 겨울이 저리 저리 겨울이 황금농실도 사면으로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누나

달 밝은 뒤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모래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 밤물이 울쳐 산은 칭칭칭 높광 경수보풍의 야자파 불어 풍풍 깊고 만산은

몸을 칭칭하면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구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만원 띠꽝.

된 오통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제 집광사 아웍아웍 요리 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살이 땅

보라 제들은 장성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절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자 방울이 박금 저건나 병풍석에다 봐주고 꽝마요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바깥에 벅짝 굴렁거려 헤뚤어져 와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메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려오나 이런 장치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덜쑥 덜쑥 보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른 백설격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려허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정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자던 첩첩이 돌려싸고 도끼들 입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도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풀렁 풀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 쫓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

0: 노조커니와니 가늘대오게 당나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요 잔량 모아서 가르게 되면 가열내종 열담에 너는 만병의 초대병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은 토백주 살찐다. 양 회가 정용 공바 두박 없이 노남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니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나를 도와줘도 못하고 꼼짝아.

버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뼈 사관선에 너를 산채보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전금상을 아재요랴 둘거라. 토끼는 열받아야 밝은 한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와 매니 토끼 할일 없어.

쪼보야!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그때야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는 것이었다.

2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쭉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을 어깨 세운다 키 큰 사령 정상 못 뒤치지며 힘을 주며 벌려내 다른 내 땅대 문박 성내 달아 7패 8패 전비 배달이 해고개를 넘었구나 좌우산전 바라봐 화란 존성 마다방자

화상대 곧번이로다 총천양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수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바구 임실속도 오기

그리고 우엉스러져 말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전터 청주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저 말자. 새털범치 궁초강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평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소 선용 날이시네.

모두 자르르 그루 일려버리 건너가 초장 쫓아 눈앞에 마두두두두 들어서 초장을 보러 내 건너니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 니 없다 해도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제비가 봄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그 음악들이 다시 현재의 색깔로 채색되어져서 나타날 때 다시 또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재에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시킨 곳을 자주 이제 듣게 되기도 했지만 아버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동네 분들을. 그러니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인데 한 번은 아버님이 외출을 하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집안에서 뭔가 장구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저걸 누가 치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뭐 내가 뭐 가르쳐달라 한 적도 없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놈 뭐라? 그러고는 그때

0: 조그만 장구. 예. 그 장구를 하나 사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게 되신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신 성에 안 차면 바로 그냥 장구채가 날라와요. 그리고 참 많이 혼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나를 끌고 어디를 가시는데 거기 어딘 거 보니까 이생강 선생님 학원이었어요. 처음 배웠는데 다짜고짜 나보고 대금을 여기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느닷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크게 내키지 않았던 그런 이게 있어서 별로 열심히는 안 했었어요. 그러던 두어 달 후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혼쭐 나고 다시 마음 다잡고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짧은 산조를 중머리까지인가 배웠는데 선생님이 TV에 한번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KBS에 전국 민요 101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프로의 반주로 나가셨었거든요. 계속 나가고 계셨는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제 중머리 배우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나가겠냐고. 그래서 아예 안 간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잔말하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게 1등을 했어요. 군악대를 가보니까 무슨 국악이 이렇게 악기가 많고 장르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정악대금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는 거. 옛날에 선생님 이성강 선생님 문화에서 있을 때 이걸 풍류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연주는 뭐 한 적이 없고 근데 군대 가니까 그 풍류대금이라고 하는 게 정악대금이고 그걸 연주하는 악보가 따로 있고 이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국악이고 또 정악이라는 음악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거를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처음으로 군악대였었죠. 그래서 이제 제대 바로 앞두고 제가 대학 입시를 보게 되는데 군복 입고 그래서 입시를 치른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악이라는 음악을 상당히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립국악원하고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하고 단체가 두 군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국립국악원에 정악단이 있었거든요. 정악을 제대로 하려면 저기를 들어가야 정악을 제대로 배우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손가락 떼던 시절에 오케이 목표 국립국악원 정악단 딱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악단을 들어가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죠. 지방공연 또는 해외공연 특히 소수 정예로 가는 그런 공연 그런 데는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미친 게 야 여기를 나가고 딴 데를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미치다 보니까 막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순전히 대학원 가고 창작음악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옮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 그래서 시립 가서는 창작음악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0: 네 거기서 이제 10년을 있게 돼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국악원에서 나와서 시립 가면서 그해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악기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가다 보니까 완전히 흥이나 이런 게 없기보다는, 흥이 있기보다는 이 감상음악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야, 우리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노래가 살아야 다시 국악의 흥이 살고 국악이 다시 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노래곡만 하자, 기악곡 하지 말고 노래곡만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오늘음이라는 이제 실력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집 내고 뭐 그쳤습니다만은 전부 노래곡이에요. 인생은 참아 순종하지 못하고, 흙냄새 나는 풋풋한 소리가 저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산조를 뭐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조가 다 거기서 거기라면 굳이 꼭 만들 필요가 있을까? 가락의 다름 차이일 뿐인데, 어떤 음악적인 색깔이 매우 다르다면 몰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라져가 있는 이 산조를 훨씬 이 산조답게 잘 불고 연주하고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류 분야가 우리 국악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한류를 개척해가지고 우리 국악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를 열고 절치부심해가지고 뭔가 모색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뭐 나다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잃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선비매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아, 나를 얻었다.
1: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도 35년 이렇게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선생님 소리 할 때마다 아 저 부분 다시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0: 가르치는데 뭐 그렇게 나를 성화시기를 안 했어. 폭폭하게 막 애쓰고 막 그런 일을 안 해서 왜 안 올까 왜 전화가 없을까 그렇게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아무튼 결말이 좋았어.
2: 별이 되니 마는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0: 일곱 살 되면은 그 있는 집에서는 학교를 생각하지만 없는 집에서는 학교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친구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딸을 내기담사를 보내면 그리스도 밥도 먹여줄 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시킨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공부는 그 학교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판소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꾼은 판소리를 보고 공부라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따라갔더니 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전남 민속 예술국악원 거기를 갔더니 내 또래 여자아이들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50명, 60명 막. 신기하기도 했고 또 무서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론이 하니까 그저 노는 재미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노는 재미 잠깐 그 공부하고 나서 노는 재미 그런 것이 더 많았고 그냥 어른들 허락한 게 아 이거 하는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나갔죠. 그래서 9살 때부터서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에서부터 그 영감님이 나를 뒷바라지를 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그 판소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자꾸 공부를 더 시킨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탕소리, 한 바탕소리 그 선생을 모시고 그럼 해주고 본격적인 공부를 거기서 시켰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임준옥 씨가 소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 선생님한테서 주경야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군가를 쭉 배웠는데 이 선생님이 고고천병까지 딱 수군가에서 나가더니 내가 이 다음에는 잘 모른다. 그게 이 다음을 딴 선생한테 가서 배웠나. 그래서 선생을 찾다 보니까 군산에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는 안 가르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라. 나는 묵묵부답으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영감님 줬어. 당신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한테 한 4년간을 완창을 했어요. 전성기 때 대회를 나가서 그 유명한 선생님들 눈에도 띄고 한참 그렇게 다니던 동안에 유방암이 딱 걸린 거예요. 투병을 하면서 항암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머리도 다 빻고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 녹음기하고 선생님 그 해주신 테이프를 귀에다 항시 끼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입으로는 못해도 머리 뇌가 그것이 아주 딱 입력이 되어갖고 입을 이렇게 내가 벌리면 그 뇌에서 자동으로 일러주대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누군가 막 뒤에서 쫓아와요.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청소부 아저씨들 청소를 안 하고 내가 막 지부릉그는 게 그 내 소리를 맞춰주려고 그 핏자루자루로 그 쓰레받기를 차닥차닥 그렇게 치고 아주머니 용기를 내세요. 아침에만 그렇게 늘 다니셔서 내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는 더 테이프를 놓지를 못했어요.

되는데 억지로 하니까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걸 좀 쉬어서 서서히 풀이하는데 수술을 딱 해갖고 목이 딱 안 나와버렸어요. 큰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빽빽하니 있거든요. 거기다 등을 탁 치면서 그 소리를 내려고 하루아침에 500번 600번씩을 등을 쳐요. 반동으로 소리를 꺼내려고 안 나와요. 어느 날인가 눈이 많이 왔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등을 막 이렇게 치니까 처음에는 소리가 나더니 한참 치다 본 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를 내가 의심을 했어요.

우리 오 선생님 작별가 참 우리 오 선생님 작별가 좋아요. 특히 활 쏘는데 그 활 쏘는데를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요. 그냥 내가 그냥 빠져갖고 그렇게 좋습니다. 처음에 춘향가 배웠어요. 처음부터 동초제는 춘향가가 8시간이에요. 완창을 하려면 그 8시간을 처음부터서 배웠어요. 2년 만에 딱 그럼 해갖고 3년 차 되던 해에 발표회를 딱 했어요. 처음에는

0: 순양가. 두 번째는 심청가. 이제 세 번째 적벽가. 수군가는 제일로 먼저 배웠어도 제일로 끝털이했고 이제 네 번째 흥보가로 해갖고 문화재까지 올라갔죠. 놀보가 박을 타는데 실근
1: 박이
0: 박 좋고 말고요. 잘하면 좋죠.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네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것인가요. 어쩔 수가 없지. 어쨌든 한때는 즐거웠고 또 한때는 너무 부럽지 않은 고사도 했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다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평범하게 잘 살았다. 잘 살아온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역 뺑뺑 중지막은 아래 난 황토 묻고 떨어진 재불간에다 석자가 오 덤배 줌치 일가산을 넣자고.

0: 어디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은 백수 질궁궁아 나이게로 비가는 대를 갈라 무고히 저기한 쓴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고태도 배를 갈라가니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가니 엎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이놈 네 말이 탕치한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국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문응원호 신수병즉 기불능 정호고 간수병즉 복불능

얼른 전기로 삼겹쌌더니 고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박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도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 벗겨 변해

0: 자리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엄난데 니가 어찌 탄을 내고 누리고 이모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지래요.
2: 이지기로소이다 퍽키시나 놓지요.

먹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려도 항없고 대왕업체에는 휘돌이 번쩍 번쩍 서대 몸에 난 털이 오리 손살 손살 남아 이기고

0: 예거들이 모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0: 동고 꼴땅 궁패로는 간대 별이 어디 뭐로 처리하러 나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고 내 반골 신설 동공동 떨리 난방이 칠하서 만나고 동육방 인육수 추가가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결정이나 도전을 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덜컥 겁부터 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두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핸들을 잡고 발을 구르는 과정이 전부 두렵다고 느껴졌지만 결국은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만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응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 해질 무렵 강변의 풍경을 담은 노들의 오후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음악에 담아 한 폭의 국악 풍경화 같은 음악을 선보이는 새벽 노들의 무대였고요. 이번엔 흥겨움을 음악에 담아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는 팀 만나보겠습니다. 밴드 억스의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드럼을 연주하는데 국악의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또 기타를 연주하면서도 우리 음악의 느낌이 물씬 나게 연주를 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자, 밴드 억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신나는 세타령 들어보셨습니다. 자, 밴드 억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세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스에서 판소리하고 있는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억스에서 리더와 퍼커션을 하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4: 안녕하세요. 억스에서 태평소를 맡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0: 네. 확실하게 사이를 띄어서 각자 소개.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앞서 들었던 세타령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정말 온갖 새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쑥국새의 울음소리도 인상적이었고,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관객이 없는데 실제 관객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아, 그렇죠. 네. 제가 일단은 쑥국
0: 쑥쑥쑥쑥쑥쑥
3: 멋있어.
0: 이렇게 하나요?
2: 저 못할 줄 알고 일부러 장난치려고 네. 준비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0: 아, 이게 잘한 거예요?
2: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0: 아, 일단 시키면 대충은 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2: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쑥곡을 네. 하면 네. 마이크를 딱 던지면 관객분들이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따라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 네. 이 쑥곡으로 한 시간을 할 뻔했어요. 너무 잘 따라해주셔가지고.
0: 좋아하셨군요.
2: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이 세타령이 라는 곡이 네. 이렇게 관객들과 호흡도 할 수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국악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이 곡이 제가 또 특별하게 애착이 가기도 하는데 애착이 가는 이유가 풍류대장이라는 또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네. 올크로스를 받은 곡이거든요. 아, 저희가 또 10년 동안 이 역사를 해보면서 뭔가 이게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잘 가고 있나 이런 고민하던 시점에서 뭔가 올크로스를 받아가지고 그 지난 10년에 그 10년의 일들이 억스를 활동했던 것들을 좀 뭔가 보상받은 느낌이라 이 세타령이라는 곡이 특별합니다. 저한테는. 네.
0: 뭔가 이렇게 10년 동안 그 자신들만의 음악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밀고는 나가지만 네. 또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맞나? 라고 본인의 어떤 믿음에 약간의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그런 순간들이 있었군요.
2: 많았죠.
3: 많았죠.
0: 언제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3: 이게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면은 뭐 관객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사실 뭔가 저희가 사람들한테 되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게 가고 있는 길인가라는 이제 물음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죠.
0: 예. 그러다가 딱 올크로스를 받으니까
2: 그 뒤부터 행사 갈 때 좀 반응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0: 실제로 반응들도 더 좋던가요?
2: 네. 그냥 일단은 이제 저희만 아는 곡이었었는데 네. 관객들이 방송을 또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쑥곡을 같이 떼창을 해주세요.
0: 그래서
2: 정말 요즘에 공연할 때마다 매우 행복합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세 분이 이제 나오셨지만 사실 억스는 총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된 팀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이 결성된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3: 저희가 팀이 결성된 지 지금 10년 정도 넘었고요.
0: 네.
3: 사실 원래 억스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은 지금은 없고 2010년도에 이제 저랑 진실이가 그때 당시에 막내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0: 네.
3: 지금은 최고참이 돼서 지금 억스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0: 2010년이면 두 분이 합류한 지도 벌써 12년이 됐네요.
3: 네, 맞아요. 저희 두 명이 합류한 지도 조금 됐어요.
0: 그럼 그 전부터 있었고?
3: 한 2008년도에 처음 결성됐었고.
0: 와, 정말 네. 오래된 팀이군요.
3: 네, 많이 오래됐습니다.
0: 네, 근데 그 밴드 억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악기가 아닌데 우리 악기처럼 연주를 하더라고요.
3: 아, 맞아요. 그 이게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게
0: 네.
3: 사실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어도 이제 전통 음악의 느낌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악기도 사실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악기들도 많이 있고
0: 네.
3: 처음에는 그게 아예 외국 악기였지만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화가 된 악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작업을 할 때 전통 음악을 가지고선 작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검은고나 철형금의 주법들을 기타나 베이스가 좀 차용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럼이 한국 전통 장단을 이제 저와 같이 연주를 하면서 같이 합을 맞춰 나가기도 하면서 조금 더 이 서양 악기가 우리나라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니 드럼을 전통 장단을 연주하는 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 네네.
0: 근데 기타를 어떻게 검은고처럼 연주하죠?
3: 검은고도 사실 국악기에서 이제 베이스 악기다 보니까
0: 네네.
3: 이제 검은고에서 술대로 치는 주법들이 사실 베이스 슬랩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0: 네.
3: 아예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0: 네.
3: 이제 그런 주법들 아니면은 농음들, 농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차용을 해와가지고 좀 접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악기를 가지고 국악이다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밴드 억스 같은 경우에는 악기는 서양 악기지만 연주법을 가지고 국악처럼
3: 네네.
0: 만들고 있는 거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로 들자면은.
0: 네.
3: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클래식에서도 사용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시 음악에서도 사용하고 인도 쪽 음악에서도 굉장히 특색 있는 악기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악기는 사실은 어떤 악기여도 이게 전통 음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전통 음악의 색을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저희도 아직 노력 중이어가지고
0: 네.
3: 네.
0: 어우 재밌습니다.
3: 네.
0: 일단 그 발상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계속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신 거고요.
3: 네.
0: 네. 이 각자의 색깔이 모여서 억스만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음악이잖아요. 어쨌든.
3: 네네네.
0: 그럼 우리 억스에게 있어서 우리 전통음악이란 무엇일까요?
4: 저는 우선 그 우리 전통음악은 우리나라 음식 중에 그 곰탕 같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4: 곰탕이 이제 처음 먹을 때는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아니면 접하면 접할수록 그 깊이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억스는 그 곰탕을 대중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김치나 깍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곰탕을 베이스로 새로운 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가 맛있으면 뭘 만들어도 맛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억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창작을 할 때도 전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잘해야 창작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팀입니다.
0: 그러니까 곰탕을 더 제대로 하고 곰탕을 더 잘 이해하는 게 그 모든 거의 시작이겠네요.
4: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자, 이 다음 무대에도 그러면 좀 들어보면서 이 밴드 억스의 어떤 음악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2: 까투리 타령을 들려드릴 텐데요.
0: 주로 세 쪽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2: 그래서 저희가 조류 밴드라는
0: 아, 조류 밴드
2: 네임이 또 생겼습니다.
0: 네, 그거 이제 정현무 씨가 지어줬을 것 같은데.
2: 그건 아니고 팬들이 이렇게 지어줬더라고요.
0: 팬들이. 네. 네.
2: 아, 이 까투리 타령 이제 남도 민요의 이제 까투리 타령과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독을 매시업을 해가지고 까투리를 사냥꾼이 이렇게 사냥개가 쫓아다니면서 까투리를 잡는 거를 아주 억스만의 독특한 색깔로 표현을 해봤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남도 민요 까투리를 억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악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진도 사람이 붓을 들면 명필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명화요, 소리를 하면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서 글씨와 그림, 노래와 춤 솜씨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민속 예술의 보고로 불리는 진도의 예술을 만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진도 싯긴굿 전승교육사 김오현 명인의 무대입니다.

0: 무속의식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서 공연예술로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도 씻김굿 만나보셨습니다. 김호연 명인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그 안무대에서 보여주신 진도 씻김굿 중에 길닦음 부분이 주군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아준다라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닦아준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길닦음이라는 거는 머리를 우리가 닦지 않습니까?
0: 네.
1: 마지막 가는 혼을, 영혼을 갖다 좋은 세상 가십시오 하고 길을 닦아주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춤과 노래로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고 길을 닦아서 보내는 의식이 바로 길닦음 의식입니다.
0: 그 잘 가시라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좀 편안하게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0: 네,
1: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0: 이게 전체 진도 씻김굿 중에 한 과정인 거죠?
1: 그렇습니다.
0: 전체 다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1: 씻김굿은 밤샘 하는 곳이 진도 씻김굿인데, 뭐 준비해서 초저녁부터,
0: 네,
1: 뭐 물론 쉬엄쉬엄 하다가,
0: 네,
1: 개중에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그 상가집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다가 새벽 한 5시쯤에 이렇게 종료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진도 씻김굿입니다.
0: 그 초저녁부터면 한 7, 8시쯤 시작하는 건가요?
1: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0: 체력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1: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의뢰급 우리 진도에는 사람이 죽으면,
0: 네,
1: 밤샘 하면서 그 철야를 하면서 씻김굿을 하고, 굿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술도 드시고,
0: 네,
1: 또 한쪽에서 울기도 하고,
0: 네,
1: 뭐 또 춤과 노래로 그 의식을 하는 또 사람들은 그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밤샘을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마을 축제의 일환 같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축제죠. 거기에 죽은 분을 통해서,
0: 네,
1: 굿 속에서 서로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그 장소에서 서로 풀어지고 하는 것이 굿의 의미입니다. 사실상 죽은 자는 죽은 자지만,
0: 네네,
1: 또 산 자끼리는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뭐 안 좋았던 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 풀어버리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굿판입니다. 굿판.
0: 아, 참 저희가 공연 예술로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많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는 최초의 이 씻김굿을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건가요?
1: 이제 저는 그 지금 현재 고인 되신 우리 박병천 선생님, 제,
0: 네,
1: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사시는 곳이 우리 마을하고는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살으셨는데, 의뢰껏 우리 마을에는 한 200호 이상이 되는 마을, 아주 집단 마을 중 상당히 큰 마을이었습니다. 단일 마을 치고는.
0: 네네.
1: 사람이 죽으면 의뢰껏 굿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어려서 선생님이 오셔서 그 굿판을 이끌어 나가는 거를 유심히 어려서부터 봐왔고, 그 속에 그런 때는 진도는 사실상 이제 배고픈 시절이다 보니까,
0: 네네,
1: 이 굿마당에 가면 떡도 있고,
0: 아, 그렇죠,
1: 술도 있고,
0: 네,
1: 거기에서 이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었다고 봐야죠.
0: 오죽하면 뭐 굿도 보고 떡도 먹고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1: 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그 가지고 있는 예술성 그런 것들이 점차 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0: 네. 그 박병천 선생님의 교육법 중에 그 우리말로 구음을 넣어서 장단을 가르치시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지금이야 뭐 악보도 있고 아주 그 지도법도 요즘은 많이 바꿔졌는데, 옛날에, 네, 선생님은 우리한테 장구를 지도할 때,
0: 네,
1: 국거리를 이렇게 지도하면 뭐 경기도, 충청거리, 콩나물에 술 한잔, 그림이 제대로 그냥 그 국거리 장단이 되는 겁니다.
0: 자, 뭐라고요? 경기도.
1: 경기도, 충청거리, 콩나물에 술 한잔, 이런 식으로.
0: 경기도, 충청거리, 콩나물에 술 한잔.
1: 네.
0: 이렇게 하면 되나요? 리듬이?
1: 동기도 쿵더라라라, 궁기도 쿵더라라. 이 소개가 그 굶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그러네요. 예.
1: 경기도 충청거리 콩나물에 술 한잔.
0: 아, 이렇게 하면 좀 잘 외워지겠네요.
1: 네네.
0: 아, 이렇게 가르치셨군요. 네,
1: 그렇게 선생님 지도를 하셨죠.
0: 또 딴 거는 뭐가 있었나요?
1: 뭐, 예를 들자면 그 이체 중에 뭐 시시 박부야 떼굴 떼굴 굴라라 이러죠. 깽매 깽매 구갱깽 구갱 깽매 깽매 깽 이 자체가 시시 박부야 떼굴 떼굴 굴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단들을 제도했고.
0: 아니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지금 뭐 아주 요즘은 뭐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이런 식의 지금 현대화돼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구미로 구미로 모든 장단들을 지도했었어요 옛날에는.
0: 아, 이게 뭔가
1: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참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0: 외우기는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근데 그 박병천 명인도 비롯하고 많은 예인들의 고장이 바로 진도인데 국가 무형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진도 자랑을 좀 해주시죠.
1: 국가 지정이 네 종목,
0: 네.
1: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다섯 종목, 합이 아홉 종목입니다.
0: 아.
1: 아홉 종목 중에 또 거기에 이제 진도 홍주,
0: 네.
1: 진도 홍주가 또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또 거기에 또 진도 개까지.
0: 아 개도 문화재군요.
1: 그래서 진도는 개도 문화재입니다.
0: 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진도에 도대체 무슨 기운이 네. 있는 거예요?
1: 진도는 예인들의 고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도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커오면서
0: 네.
1: 진도는 그냥 전체가 다 소리고
0: 네.
1: 그냥 거기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다니 동화 치다 보면 그냥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들에 가면 들 노래, 논에 가면 논 뱉는 노소리, 뭐 밖에 나가면 농악 소리 이게 진도는 그런 판이 매일 어울리시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라오는 그런 과정들이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홍주는 우리 풍류를 보자기에 싼 것이 진도 홍주입니다. 홍주를 한 잔 걸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0: 그 진도에 가면 딱히 명인이나 음악인이 아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냥 음악을 하고 즐기고 하겠네요.
1: 그렇죠. 진도는 아주 예술성이 아주 강한 마을이죠. 지역이죠. 거기가.
0: 참 특이한 고장이에요.
1: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0: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 진도의 소리를 한 곡 더 들려주신다고요?
1: 이제 고인 되셨습니다마는 뭐 들노래라든가 상여소리라든가 강강술래 등등을 아주 잘하셨던 우리 조공래 선생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님이 또 국가문화재 그 51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남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 박동매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함께 진도에서 살면서
0: 네.
1: 매번 이렇게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데
0: 네.
1: 우리 박동매 명인의 들노래 들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추천하시는 대로 저희가 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김호연 박동매 명인이 함께하는 진도 소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김태현 씨입니다. 김태현 씨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대금 연주자로 활동 중이고요. 또 스승인 원한철 씨가 만든 소금 산조를 이어받아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씨에게 산조란 개성이라고 하니까요. 이 음악적 개성과 또 소금의 높고 화려한 가락으로 풀어내는 김태현 씨만의 독특한 산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현 씨가 연주하는 원한철류 소금산조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연주자 김태현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민속음악에 대해서 흥미가 많았는데요. 산조에 있어서는 대금 말고 다른 악기에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희 선생님이신 원한철 선생님께서 소금의 민속악을 접목시켜 소금산조를 출연하셨고 저도 가르침을 받아 소금산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악단의 단원 활동과 팀 활동을 통해서 대금과 전통음악의 새로운 시도들을 접목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은 그 색깔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전공하는 악기인 대금과 전통음악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접목하여 더 다양하고 깊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연주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덥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왜?
4: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3: 야!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4: 서른아! Let's go!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1: 제가 안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3: 고맙다.
0: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여기다.
0: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아,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3: 그러나 안쪽으로 돼, 안쪽으로.
1: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5: 예?
1: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미.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었지 않으신데요.
3: 아침에 저 완숙이 덜 되는 거 뿌린 게 막 쌓이더라.
1: 아, 예.
3: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1: 아닙니다 아버지.
3: 뭐?
1: 아닙니다 아버지.
3: 와 그 내가 뿌리잖아 이게.
1: 어떤 거야?
3: 이 덜이 익었잖아 이게 봐 이게 그리고 완숙이 덜 된 거야.
1: 예.
3: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1: 예.
3: 예? 여기가 좀 부럽게 덜 익었잖아.
1: 예.
3: 어?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1: 예.
3: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1: 예, 알겠습니다.
3: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1: 사실 누가 딴지 모르고 CCTV를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3: 이게 우리 그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따설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1: 아닙니다 아버지.
3: 어?
1: 아닙니다.
0: 어? 괜찮을까요?
3: 밟지 말고 그 넝굴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1: 사자밟으라고 생각하네.
3: 어?
1: 사자밟으면 돼.
3: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이렇게.
1: 예.
3: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1: 예.
3: 들고 이렇게.
1: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3: 뭘
1: 꽃,
3: 밟아.
1: 꽃 다 사합니다 아버지 그.
3: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1: 에이 꽃 다 사겠네 이거. 아. 오, 참외 밟으셨네.
3: 썩은 거야, 그 따박.
1: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짜.
3: 죽네,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1: 네, 알겠습니다.
3: 못하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1: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0: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1: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0: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6: 바쁘신가 봐요.
1: 네, 정말 예. 바쁩니다. 햇대 다시 많이 물렸어요.
0: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 하이트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니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얘들 계절 걸르지 않듯이 참외 먹고 있네. 일하라고.
0: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5: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4: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0: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자, 렛츠고!
0: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1: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6: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1: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0: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1: 아니다.
3: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나 했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7: 한번 돌리세요.
1: 2단 끝. 끝.
3: 내가 내리는 리듬을 타야 리듬을. 내려맞겠지.
0: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4대 견본입니다.
3: 네.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막 힘을 못 쓰겠네.
0: 드디어 180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3: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1: 아버지, 제가 얘가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3: 그래.
1: 어?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3: 아, 지금 현재까지는 48,000 원이
1: 상품이요?
3: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1: 한 5만 원 넘게 나오네.
0: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3: 교민아.
1: 예.
3: 빨리 온다. 약해한다.
1: 지금 채요?
3: 어.
1: 보자. 여기 있네.
3: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1: 예, 걱정 마세요.
3: 어. 조심해 치래.
0: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어,
3: 차라야.
0: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1: 이게 왜 부러...

0: 뭐였지? 샌드? 이 쉽게 부러지나?
1: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아, 불편해 못 쓰겠으면 딴 걸로 좀 쓰는 거.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1: 아, 그.
2: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몰래.
1: 왜 저런지 모르겠네.
2: 아니, 아버지 몰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1: 아. 또 사후 체스.
2: 아, 어?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야, 그 가서 이 불 안 먹으니.
3: 아우 참.
2: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2: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1: 아, 이거
2: 보시아.
1: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2: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어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 가지고 어 안 부딪히도록. 내가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어?
2: 20년씩 쓰는 사람이 어디 쓸 거 아니야 이런 거.
1: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어?
3: 이거 방법이 없어요?
1: 에?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종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불에 들여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울려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기다.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1: 그래 한번 해봐.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0: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2: 시작하겠습니다.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1: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 튀는데.
1: 뭘 튀어 그 맞을 거 다 하는데.
0: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1: 약이 왜 이렇게 나오지?
0: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1: 어디가 터진 것 같은데?
0: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1: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이거. 어? 이거 봐라 이거 약이 이거 나왔잖아 여기 야. 빨리 와 빨리.
2: 이게 왜 열려 있었나?
1: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 봐 저기 약 흥분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요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렸잖아 이게 그.

0: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요렇게,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걸린 거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1: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영하고 왔나?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벌었습니다 지금.
3: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랑.
4: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3: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신 거죠.
2: 약칠 때 장화 신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 아, 배운 적이 없어요?
2: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참.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5: 기가 찼나, 기가 찼나.
2: 장인 어른이 아,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이, 깨졌네. 아이고, 제만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2: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정품이던데. 그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거.
5: 그렇다, 잉.
2: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고 고생했는데.
5: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2: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옷도 다 베렸는데.
5: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아이고.
1: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6: 응.
2: 얼만큼?
6: 아,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싶었다.
2: 안 보고 싶었어?
7: 오늘 애들 스파게티 먹자 하는데 먹을래?
2: 어, 내가 먹을게. 아.
1: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8: 식사하세요.
6: 식사하세요.
7: 유용 배경으로.
2: 감자.
7: 드릴거
2: 진이야 드릴거
6: 손은 안 먹고 양은
2: 양은 양 먹어라. 자,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2: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7: 맛있나?
1: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2: 너 참외 잘 빻는다.
1: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6: 언니 참외요. 방송했어.
7: 먹어봐. 맛있어?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6: 아빠. 할아버지.
2: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6: 맛있네.
2: 아빠가 다 지은 거야.
6: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2: 아빠 최고. 고마워.
6: 아빠 힘내세요.
9: 우리가 이
1: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0: 수확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1: 예,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요.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거리 수정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정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우리 옆에 좀 묻어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러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그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아니요, 조금 흘렸습니다.
3: 이게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 들은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 너머로 또 주 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 생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0: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로.

0: 그런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에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1: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 최고입니다.
0: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 씨, 오,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갈 뻔했다.
2: 참외 밟았어요?
0: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발진하놓고, 와, 저 다른 사람 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3: 이래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4: 아이 참.
3: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0: 아 이거 조그만 거야 조금.
3: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0: 아니 아니 열렸어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아버지.
1: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3: 아, 안 열리고 했잖아 여기. 어? 요, 저 안 열렸네. 빨리 열어.
1: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0: 수동으로 바꿨고.
3: 야, 이게 패드잖아. 이걸 켜야지. 이것도 안 켜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어, 열어놔야 애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 나는 거 봐라. 어? 내가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0: 참외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3: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2: 참외가 열대 식물이에요?
0: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요.
3: 변명하지 마. 네.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에이. 10시까지 해래.
0: 아버지 10시 안 돼.
3: 야, 씨,
0: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3: 빨리. 해.
0: 예.
1: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0: Let's go, let's go. Yeah, dancing, go, Jeffrey. Yeah, Dougie. Yeah.
5: 사장님 앵그리.
0: 사장님 앵그리.
1: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 씨 세상입니다.
0: 피리씨.
6: 피리.
0: 오케이, 렛츠 고. 피리.
6: 가자.
0: 오케이, 굿데이.
6: 굿데이. 가자.
0: 가자. 밥 먹자. 아버지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시죠.
3: 그럼
0: 뭐 드시려니까 라면 끓여 드시려니까.
3: 난 라면 제일 싫다.
0: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1: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0: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는 안 먹습니까? 아버지, 여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3: 다 됐나?
0: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3: 이게 무슨 맛을 먹냐?
0: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응?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3: 이래서 드시고 그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0: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3: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0: 잘 먹겠습니다.
3: 조금 덜이. 조금 덜이. 중요하지.
0: 맞아.
3: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0: 갖고 올까요?
3: 지금 해가 안 돼.
0: 금방 됩니다, 아버지.
3: 그냥 먹자, 그냥.
0: 금방 갖고 올게요. 네?
3: 그냥 먹자, 가라.
0: 에이, 있어야 된다. 세 개면 되겠지.
1: 좀 툴툴거리지만 교미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0: 계란 세 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보자.
3: 그래, 미리 진작 넣어야 돼. 지금 넣어가지고 이게.
0: 응? 그럼 덜 잡고 맛있습니다.
3: 벌써 나면 다 퍼졌잖아. 이건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0: 계란 썩었다. 라면 못 먹는다, 가마. 네? 계란 썩었어요.
3: 아니, 한 개. 아유, 이런 게 다 있네.
0: 계란이 사는지만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3: 이건 안 들어갔잖아.
0: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3: 자, 무 보자.
0: 아,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3: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0: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1: 아, 드셔도 될까요?
0: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시간도 없는데.
3: 큰일 났다.
0: 아버지,
3: 제가 그래, 그 라면
0: 아버지가
3: 사더라.
0: 아버지 좋아하는 밥으로 사주세요.
3: 아니, 밥으로 해야 돼.
0: 한 잔 하겠네.
3: 빨리 먹고 오자. 네. 네, 빨리 가져가세요.
1: 애써 끓인 라면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식당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0: 나 먹을 때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3: 미안하대, 스타비야, 미안하다. 그거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네 몸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잘 먹을게요, 아버지.
3: 스타비가 이래 참 뭘 들른대도 참 어른 생기는 걸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이 얻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0: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2: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0: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네. 계란 주죠.
4: 거기 계란 여기야. 네. 네. 네. 다 돌았다.
0: 감사합니다. 아씨.
3: 제가 또
0: 대문에 있다가. 계란 이번에 좋네요.
1: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0: 계란 맛이 어떻습니까?
3: 아, 좋네. 나는 거는 좀 낫지.
0: 잠깐만.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3: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오니까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1: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0: 그래서
7: 나만 더
0: 소원이
7: 더
0: 해줘. 기다려봐. 가자. 멋있.
1: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7: 오늘 이거 미는 거야? 오늘 미는 거야? 나 오늘 미는 거야? 열심히 하고 싶어. 이거는 내가 혼자 본 거야.
1: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7: 이거.
8: 참외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1: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0: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주문하셨습니까?
9: 네. 네
0: 잠깐만요.
9: 아까 시킨 대짜.
0: 대짜, 예. 여기 나왔습니다. 삼발입니다. 네. 네.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9: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다 먹죠. 정말 맛있어요.
10: 단골이신 거로?
9: 네, 단골입니다.
0: 감사합니다.
9: 안녕.
1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1: 주문한 거.
0: 아, 밀키트하고.
11: 네.
0: 아, 예, 잠시만요.
1: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하면 눈만 붙여요.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자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 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일어나. 자, 아침 체조.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PT체죠, PT체죠. 자, 얇은 힘을 보이시네, 이렇게. 자, 일단 가보겠다.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군대를 안 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막이 받았다.
2: 병이 형이.
1: 하나, 둘, 셋!
2: 둘!
1: 야, 얼마나 할까 잘 모르겠네. 오늘도
2: 일주일
1: 갑니다. 박수!
2: 오케이.
3: 파이팅!
2: 오케이, 렛츠 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4: 우리처럼 늘처럼 반대로 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0: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저게 난 좀 타이트하면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손톱이 없어서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 벌려놓으면.
5: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2: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또 그러네. 잘라요.
1: 아, 그러면 안 돼.
2: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네.
4: 또 있는 거 아이가?
2: 아, 고맙습니다.
4: 괜찮아?
2: 예, 예. 웰컴. 이게...
1: 아, 왜 이래?
2: 잠깐만요.
1: 이... 야, 왜 이렇게 됐어? 어? 왜 이렇게 됐지?
2: 한 번씩 그러더만요.
1: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5: 사이 잘못은 아니에요? 네?
2: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 잘못이었으면.
5: 아, 그래요?
2: 네, 지금. 오케이, 됐어.
0: 이때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1: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6: 나는 너밖에 모르고
7: 모르고
6: 너는 너밖에 모르고
7: 모르고
6: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병행선
7: 병행선
6: 여기서는 아는 나밖에 몰랐지
7: 병행선
6: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7: 택배 시간 다 되다
6: 끝없는 병행선
7: 택배 시간
6: 안고 있네
2: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5: 아, 진짜요? 돈 주고?
2: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송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5: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8: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5: 그래도 엄청 잘하실 분이 있으시던데요?
8: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0: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2: 아버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봤던 땅입니다.
4: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지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3: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외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요.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1: 일단 이 땅값만 싸면은 예.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난 생각한다.
2: 야 이게 뭐가 좋아? 한번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 이제 저 뚝이 있잖아. 저도 이제 그늘도 이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객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 물은 이제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2: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려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0: 그럼 지금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 말씀이시네요.
2: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가자. 네.
1: 그럼 뭐 요 내가 사볼까? 예.
2: 아, 그래서
1: 돈 벌어갖고 요 내가 사야겠다.
3: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0: 참외도 담글게요. 물찬 참외는 혼자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3: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넣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0: 훈우 안 추워? 어?
4: 우와 물고기 잡았어.
0: 우와 물고기 잡았대. 우와 물이 보러 가자.
4: 보자.
0: 우와
4: 몇마리가 되겠나.
5: 야
1: 송사리네. 송사리
0: 뭐예요?
4: 우와 다 설기 잡았다.
0: 오 움직인다.
4: 바닥
0: 다섯 개 없는데요 아버지?
1: 저안으로 내려가고 저
0: 어디요? 저 안쪽은 옷 다 베리는데요. 이 기쁜 데로 가라 가면 뭐합니까?
4: 자 기쁜 데로 내가 봐라 기쁜 데.
0: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4: 기쁜 데 잡아라.
0: 아버지 아 이거 빠져요.
4: 아 깊이 가면 빠져.
0: 아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 던져도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6: 여기
0: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6: 여기 수박
5: 보자
6: 작반이야.
1: 와 수박이 왔습니다.
5: 수박이다 수박.
6: 와
3: 역시 여름엔 화채만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0: 일단 여기 좀 볼까요?
1: 어때? 이미 만든 거
0: 같은데? 이거 끝났고.
1: 자, 사랑해.
6: 물티슈죠?
1: 어이구,
0: 수박. 아버지, 수박 농사 하실까요?
2: 아, 한우물만 봐야 되지, 어?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도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6: 나 참외 좋아.
3: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버팀목입니다.
2: 최고의 맹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0: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꼭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2: 고맙다. 우리 사이 최고.
0: 아버지 최고.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 남사당패가 목덜미를 잡고 논가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의 하나인 꼭두각시 노름은 과거 봉건 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이되었다. 꼭두각시 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 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누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대기 여기요 속이 여기.

암살, 화재 구설살, 망신살, 원한살, 마음은 그건 폭언, 막말, 이방용, 도로모욕, 명예훼손, 인터넷 악플살, 이태백 삼팔선 사오중오육도 조기태식 중년실업살, 연 결혼 중.

명품 한장살 안전 불감살 코로나 망할 놈의 코로나 감염살 심지어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모험하고 탐험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건너가는 인간을 진짜 인간이라고 볼 때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동시에 갖게 해주는 것으로는 책 읽기가 최고예요. 책 읽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라 수련하는 일이에요. 제가 철학자로서 가장 그 중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독립입니다. 독립적 사유, 독립적 주체. 그것에서만 자유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또 풍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서 나는 금방 죽는다라고 서너 번 읊조린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덜 째째해지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의 일상. 하루하루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지요. 철학하면 관념적이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주인공과 함께라면 오래된 생각에 틀을 깨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교수님, 제가 화면으로나 지면으로 너무너무 많이 뵙고 그런 분을 여기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1: 저도 우리 김현철 MC님을 텔레비전에서 자주 뵀습니다.
0: 주로 예능 프로에서 뵈셨겠죠.
1: 우리 집에서 아주 인기 있으십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명예교수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좀 이렇게 이러신 분일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만나보니까 왕성한 현역의 에너지가 저한테 느껴지는데요. 네. 몇 년도까지 강의를 하셨습니까?
1: 저는 1998년에 교수가 돼가지고 예. 2016년까지 강의했습니다.
0: 아, 그간 하시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명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아유, 저는 내가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네네. 굶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대학 강단을 접으실 때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1: 주변에서 네. 저기는 다들 말렸죠. 야, 학교에서도 사표로 1년 동안 수리를 안 해주고 많이 말렸죠.
0: 사모님도.
1: 우리 집사람은 네. 이 사건이 한참 터지고 난 한참 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0: 그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냥 어리둥절해 있었고요. 예, 예.
0: 아,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의 고민, 예. 나의 생활, 나의 처지를 상의해오거나 예. 그러신 묻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1: 예. 예, 묻는 분도 많고 또 학교 다닐 때 학생들도 많이 묻곤 하죠.
0: 네. 예. 그 뭐라고?
1: 그냥 같이 대화를 하죠. 묻는 분한테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 저한테도 해결책이 없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거.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어차피 답들은 다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0: 그럼 이름으로써 저에 관한 고민거리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막으셨어.
1: 그래서
0: 그 이제 교수님 강연이나 책을 보면은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
1: 예.
0: 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로 예. 귀결이 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철학의 기본은 일단은 나를 만나는 것인가요?
1: 예. 예. 철학의 기본은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네. 잘 모르겠지만 철학은 인간이 하는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유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0: 사유.
1: 예예. 예. 생각. 그런데 이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를 하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그것을 더 잘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0: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아직까지 알았다가 또 오늘 보면 또 모르는 것 같고
1: 예.
0: 또 내일 보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것 같고 이게 예. 참 불분명한데요.
1: 예, 근데 그건 자기한테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
1: 예, 네. 거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것이 자기한테 분명한 것이 가장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0: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1: 그게 가장 쉬운 일인데 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있거든요.
0: 그럼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뭐 가정을 돌보고 하다 보면 나이가 뭐 서른, 쉰 막 되게 마련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1: 그렇죠.
0: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습성.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자기한테 분명하면 모든 일이 단순해지고 명쾌하고 또 효과도 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좀 더
0: 관심도 있고
1: 관심을 좀
0: 또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평도 들을 테니까요.
1: 그런데 자기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1: 그 구체적인 방안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데 항상 그 자기한테 그 이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0: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금방 죽는다.
1: 네,
0: 인생이
1: 맞습니다.
0: 짧다.
1: 네.
0: 이것을 그 아주 철저히 인식하면 도움이
1: 네.
0: 돼요.
1: 그런데
0: 네, 네. 또 인생이 짧다. 이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모호한 말이 있을 수 없어요.
1: 그럼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지나간 인생은 되게 짧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은 되게 길다.
0: 근데 우리가 인생 이렇게 개념화하면은 네. 마치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짧은 것은 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짧은 거예요.
1: 맞습니다. 목숨. 네. 목숨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이 짧은 거지 인생이 짧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금방 죽는다고 몇 번 읊조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규격을 갖춰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네.
0: 가끔 생각나면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금방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생은 짧다는 말은 가짜 말이고
1: 그렇습니다.
0: 나는 네. 금방 죽는다는 말은 진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1: 인생이라는 것도 모호하고 네. 짧다라는 것도 뭐에 비해서 짧으냐라는 네.
0: 그렇죠.
1: 모호하죠.
0: 예, 예.
1: 그렇지만 내가 목숨의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금방 죽는다.
0: 그렇죠.
1: 이거는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0: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왜 나에 집중하느냐. 이 세계 존재하는 것은 다 나밖에 없어요. 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내가 해석한 것들이에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아
0: 그렇죠.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지금 그 같이 사시는
1: 저희 아내 예.
0: 부인을 사랑하세요? 예.
1: 사랑합니다.
0: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네. 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우리 김연철 MC님께서 네네. 사랑하는 그분은 김연철 MC님이 해석한 그 내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제하는 것, 존재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외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다.
1: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모든 게 이제 명쾌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계, 우리는 보통 어떤 자기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움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하나의 확신.
1: 확신.
0: 네. 네, 그 확신이 어떤 그 펼쳐지는 현상 가운데 한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뭐 어떤 보편적인 영원성을 갖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나 이념, 이것을 항상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에 피부에서 살아야지.
1: 피부에서 살아야지.
0: 그 확신에 안에서 살면 안 돼요. 그 피부에 확신에서 그 안에서 살면은
1: 네네.
0: 그 확신밖에 없는 거고. 그 확신의 피부에서 살면 확신 밖의 것, 확신과 다른 것, 이것과도 접촉할 수 있어서 자기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1: 네.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0: 예. 제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신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경계라는 그 말이요.
0: 예, 예.
1: 매우 그 경계선에서 이제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0: 예, 예.
1: 그런 것 같은데. 경계선다. 경계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0: 어떤 경계는 사실 사이죠.
1: 사이.
0: 사이.
1: 이것과 저것의
0: 사이. 사이. 사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 자체, 불안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경계일 수 있어요.
1: 여기서 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0: 근데 이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만 해요. 불안은 피할 것이 아니라
1: 네.
0: 그것은 품어야 될 거예요. 예, 불안을 이렇게 단절시켜서 끊어내

0: 해버리려고 하면은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 네.
0: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는 것 과정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네. 죽는 것 자체가 삶의 어떤 단계죠. 근데 내가 사는 것만 좋아하고 죽는 것을 의식하지 않달지 죽는 것만 하고 이 죽는 것을 삶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다시 하면은 그 이 영혼의 굵기나 인식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보자.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0: 예, 예.
1: 2015년에 문을 연 건명원
0: 예, 예. 예,
1: 초대원정으로 예, 예, 계셨는데 일종의 교육혁명이었죠.
0: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든 교육은 모든 시대에 혁명적이어야 돼요.
1: 네.
0: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시간이 열어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기대하죠.
1: 예.
0: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미래를 여는 인재가 있어야 미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는 과정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걸 우리가 미래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다. 인재, 미래 인재 양성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건명원을 세웠죠. 건명원을 세운 거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네네. 어떤 그 이런 데 뜻이 있으신 어떤 기업인이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냥 원장을 맡은 거죠.
1: 그렇지만 건명원이라는 곳의 정신, 초기의 정신 같은 것은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0: 그렇죠.
1: 건명원이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그 건명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 미래를 여는 인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여는 인재는 대답하는 인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인재거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모든 이대한 것들 가운데 대답의 결과로 나온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질문의 결과거든요.
1: 우리는 그 대답이라는 것에 뭐가 존재하냐면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0: 예, 예.
1: 대답을 잘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지식인인 것처럼 예, 예.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0: 예, 예.
1: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0: 예, 예. 그런데 이 지식도
1: 네.
0: 지식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을 놓고도 어떤 사람들 혹은 문명의 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문명은 지식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문명에서는 지식을 생산된 지식을 수입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를 창의적이라고 그러고
1: 수입하는 단계는?
0: 단계를 종속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종속적 레벨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창의적 단계, 생산의 단계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래서 권명원을 만드셨군요. 예. 이제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주 지극히 평범했죠. 지극히 평범했죠. 근데 좀 이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난 이 사실을 그냥 안 게 아니라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1: 무슨 계기가
0: 있었나? 뭐 특별한 계기는 예. 없는데 예. 예. 한 고등학교 1 정도에서 예.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저한테 준 충격들이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는 계기를 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그 사색적인 모습을 갖고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고 그냥 혼자만 그런 거죠. 뭐.
1: 아니 근데 언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저는 고등학교 때 모호하게 했던 것 같고요. 대학에 와서 이제 좀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네.
1: 그 마음을 먹고 철학자라는 길을 가면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네. 저는 그 이 갈수록 내가 철학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정말 잘했고 네. 내가 철학을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 범위에 인식을 하고 내가 살았을까 하는 생각하죠.
1: 그래서 철학을 안 했더라면 나는 요만큼의 이거 갖고 만족하거나 그랬을 텐데.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계에 있어서.
0: 예.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 인식 범위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좀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아침에 아니라고 물론 그러셨지만 나는 금방 죽는다. 예. 이거를 언제 때부터 이렇게 읊조리게 되신 거예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0: 그 큰 누님이 내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 누님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중학교 1학년.
0: 예.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백혈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시신 윗목에 이렇게 병풍 쳐놓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모는데 그 내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펼쳐본 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이렇게 아주 오래 기억에 남고 그 기억이 나를 좀 뭔가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자극시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1: 그런데 큰 누님의 죽음이 일반화돼서 자신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0: 예. 그리고 저는 그 뒤로도 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네네. 이때쯤인데 네. 그 우리 어머님이 그 유산 하시는 것을 또 가까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나중에 내가 왜 이런 죽음이랄지 삶이랄지 그다음에 자아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워낙 그 강렬하고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는 애써 좀 이렇게 내 의식에 등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0: 그렇죠.
1: 그 기억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된 것도 오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알지 못했죠. 알지 못했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불어 그다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오늘날에 그러면 그 진로를 또 뭐 학교도 그런 데를 가고 이렇게 철학 쪽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던
0: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의식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문학을, 국문학을 해볼까, 골라볼까, 전공을.
1: 아니, 철학자 중에도 글 쓰시는 분이 되게 많고 글 쓰시는 분 중에 철학하시는 분도
0: 그렇죠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고 저는 그런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겉멋은 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한 문장으로 써본 적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때 그
1: 혹시 기억나시면
0: 그게 나는 쓴 줄 모르겠는데 한참 후에 네. 예, 그 내가 그걸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발견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이 비열에 왔다 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를 내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1: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0: 저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너무 잘난 체하는 것이 될까 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조금 설명할 자신이 생겼어요.
1: 네. 그 원래 그 최진석 교수님의 조남이 최진절. 아, 그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왜 개명을 하신 거예요?
0: 그 제가 그 이 이제 고향은 함평인데.
1: 네, 전남 함평. 예,
0: 출생은 장병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1: 장병도.
0: 예, 그 하이도라는
1: 하이도 옆에
0: 하이도라는 그, 섬 옆에 긴 지렁이 같이 굵은 지네 같이 붙어 있는 그 아주 긴 그런 섬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도 부속 섬이죠. 거기서 났어요. 근데 거기서 났는데 그 장병도를 그 동네 분들은 예, 장병이라는 말이 긴 자루거든요.
1: 긴 자루.
0: 자루. 이게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은 진 자루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절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났어요. 네네. 거기서 났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 호적에 제 이름을 최진절로 올렸어요. 그 섬 이름을 따서.
1: 따서.
0: 예, 예.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올리는 연유는 내가 들었으나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심화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제 그 제 합리적인 언어가 불신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호적에 최진절로 올리고 한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5살 때까지 그러다 이제 육지로 나오니까 다들 진절머리 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 한 획을 그냥 그으셨죠. 그래가지고 최진석이 됐어요. 아... 절자에다가 한 획만 그으면은 석이 돼요. 제방변에 시작하면은 절인데 이거를 나무목으로 쓰면은 이게 석이 되거든요.
1: 또 그런 또.
0: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괜찮을 거예요. 오래 걸려 세월이 지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공문서를 위조하신 거죠.
1: 공문서를 위조하셨지만 지금 15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1: 아, 진짜 그러네요. 한자에. 네, 한자에. 네.
0: 그때는 그 호적에 한글은 안 썼거든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 때도 호적에 한자만 썼던
0: 한자만 썼죠. 네.
1: 아, 재밌는 얘기. 그러다가 이제 누구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예, 뭐 불안하고 삶의 의지도 없고, 그걸 또 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절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데 교수님도 그런 시절이
0: 고1 말이나 고2 초 정도부터 한 서른 살 때까지는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아,
1: 저는 아직까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예.
0: 아, 그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렇게 일단 그 게을렀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시선에 초점도 안 맞았고, 예, 그다음 생활도 무질서했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 알 수 없는 어떤 불안, 알 수 없는 불안, 아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때 불안과 씨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서정수 선생님은 당신을 키운 파랄이 바람이라고 그러셨는데
1: 예, 바람이라고. 예.
0: 저는 나를 키운 파랄은 그때 이 방황? 불안,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끼쳐드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1: 그렇지만 불안과 방황을 겪지 않고 찾은 안정은 그 안정 자체가 불안일지도 방황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아 드디어 내가 안정을 찾았구나.
0: 예, 예. 예,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그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예. 근데 안정된 사람은 아닌데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됐죠.

0: 거죠. 불안이 어떤 삶의 한 요소다. 그 다음에 나를 키우는 중요한 연료다. 라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방황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보기 쉽상인데 어차피 그건 없어질 거 아니냐면 삶의 일부가 그리고 또 연료가 되는.
0: 그러니까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불안을 그 관찰하려는 노력, 인식하려는 노력, 이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보지 않으려고 외면만 하고 직시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요. 이 무섭고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 그렇죠. 뭔가 모를 지하실 같은.
0: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려고 정면으로 응시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1: 근데 교수님 책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인간은 시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일단 나뉘고 시를 읽는 사람도 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0: 그렇죠. 시를 외우면은 나를 그 시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그것이 연료로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기만 하면은 사실 시를 소비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시를 그냥 날려버린, 공중에 날려버리는.
0: 게. 그리고 그렇죠. 어떤 감동도 찰나적이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지 않으면은 감동은 어떤 휘발돼버리고.
1: 휘발. 휘발성 감동이 너무 요즘 많아서.
0: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한테 가치 있는 감동이라면 그 감동을 자기한테 오래 머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외우기라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베토벤도 내가 감동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주 들으면은 그 베토벤이 내 안에 들어와 살거든요. 그걸 또 외우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1: 그러면 특별히 오늘 시 한 편을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
0: 뭘 부탁하실지 저는 알겠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아까 표현을 좀 거칠었지만 이 엉망진창으로 방황했던 이 시기 그 방황이 시작되는 고1 때 이 시를 외웠어요.
1: 아, 고1 때?
0: 그래서 이 시를 계속 자주 외웠죠. 근데 이 시처럼 살지 못하면서 시를 외울 때 그 사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 불안하고 괴롭고 뭐.
0: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를 그 지탱해 준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한 편의 시가.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 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라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으리라.
1: 저는요 이 시로서 최 교수님이 지금 나를 찾고자 하는데 훨씬 더 집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 때문에.
0: 저는 이 시가 저를 지켜줬어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벗기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0: 대면하게 될지.
1: 참 의미가 깊은 시입니다.

0: 이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네.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네. 방황하던 된 청년 최진석 청년의 네. 아라비아의 사막은 어디였을까?
1: 그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나 자신이었고 이런 그 방황과 그다음에 어떤 해결과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나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는 이유는 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서 자기만의 동굴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어떤 그 어떤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살고 싶어 한다면은 반드시 이 고독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산스러우면 안 되고 번잡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고독을 자초하는 이 시인의 이 어떤 용기 이것이 이 시를 낳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절, 고독, 분리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네. 예, 그 요청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로 되는 일이 매우 더뎌져요.
0: 자기가 되는 일이 고독이 없으면 매우 더뎌지죠. 아, 오늘의 명언입니다.
1: 예,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떠겠냐. 자기 이야기가 아닌 소리를 자기 이야기처럼 하게 돼요.
0: 외식하는 거죠.
1: 예. 네. 그 다음에 자기 신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신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이건 자기를 굉장히 낭비하는 일이죠. 그런데 자기를 대면해서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데 매우 서툴러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데 오히려 익숙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죠.
0: 더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한 명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네.
0: 최근에 50년 만에 집을 한 채 주셨어요.
1: 예, 예, 예. 예, 예.
0: 그 새로운 학당 예. 호전봉가 예. 얘기인데요. 대학교 강단을 나오셔서 예. 선택한 곳이 전남 함평.
1: 예, 예.
0: 거의 고향.
1: 거의 예, 저기요 예. 고향입니다.
0: 왜 고향이다 이런 학당을 지어주셨나요?
1: 고향은 이렇게 내 어떤 그 사유의 뿌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 감각.
0: 예, 감각도 살아있고
1: 그렇죠. 네. 거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향을 왔는데 또 이제 한평에 지은 이유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기 때문에
0: 왜 주변에다 지으셨나요?
1: 모든 새로움은 중심에서는 잘 안 나와요. 모든 새로움은 주변에서 나와요. 예.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은 주변부가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0: 네.
1: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주류적 사고가 아니라 주변적 사고가 빨리 활성화돼야 거기에 새로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평에다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멀잖아요. 거기는
0: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가까워졌다고는 예, 하지만
1: 예. 저는 이제 멀리 있는 게 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이 공부하는 그 시간 앞 뒤로 너무 바쁘면은 교육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면은 오는 시간이 적어도 우리 집까지 오는 데가 3시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최소한 자기만의 고독한 6시간을 확보해요. 저는
0: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1: 교육적 효과는 내 강의보다도 앞뒤로 배치되는

0: 이 강지에 대한 6시간의 고독한 시간,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교육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교육은 목표가 변화거든요. 교육 받기 전과 교육 받고 나서가 네. 변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전달한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나와 함께 교류한 어떤 지적인 율동감으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그래서 선생님을 행동하는 철학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전문가는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죠. 왜 그 이름으로 지으셨고 그 이름에 담긴 철학은 또 어떤 겁니까?
0: 저는 그 지역 감정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을 사랑해요. 저는 한평을 사랑합니다.
1: 한평을 사랑.
0: 그 한평이 나비 축제 하잖아요.
1: 맞아요. 한평하면 제일 유명한 축제가 나비 축제죠.
0: 그다음에 그 호전문가가 그 집이 그 도가 철학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지어졌어요. 이게 도가 사상을 구현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제 도가 사상 중에 대표자인 장자가 자기 철학을 전개하는데 나비의 꿈꾸는 모습, 그걸 가지고 자기 철학을 전개하거든요. 그걸 나비 꿈을 호전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그 집은 순 한글로는 나비의 꿈 이렇게 부르고요. 좀 한자식으로 부를 때는 호전몽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사상하고 그다음에 내가 꾸는 꿈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향에 축제하고 이름하고 이게 좀 이렇게
1: 이게 딱딱 맞아요. 딱딱 맞네요. 딱딱 맞아요. 그 공부와 오셨던 장자 사상과 그다음에 고향의
0: 축제 이름
1: 축제 이름과 그게 만나는 호전몽가라는 데니까 특별히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0: 저는 그 이 건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건 그 처칠 수상이 한 말인데 우리가 그 집을 짓지만 집이 또 우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철학은 개념으로 지은 집이고 집은, 즉 건축은 벽돌로 쌓은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에 들락거리느냐가 어떤 사람으로 형성하느냐 하는 것에 여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그 새마을 새몸집 기본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1: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제가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단법인 이름은 새마을 새몸집.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꿈꿔보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거를 새마을 새몸짓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마을 새몸짓으로 그런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어보자.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내가 조금 더 완성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0: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도가 사상 중에 대표자인 장자라는 그 큰 책의 주요 모티브가 나비의 꿈이에요. 호전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비가 꿈꾸는 집.
2: 작가, 철학가의 겸손도 보이지만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지식인데 그걸 경계하자는 거예요. 석양이 있을 때도 나비 모양이 입에 비쳐, 그림자가.
0: 이거는 그 이 원형질의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필로소피 철학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무상생 공존을.
2: 담쟁이가 우리를 보는 건지 우리가 담쟁이를 보는 건지 경계가 희미해졌다.
0: 자, 인간은 왜 지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과 본능을 이겨내는 거예요. 철학은

0: 책 읽고 건너가기.
1: 예, 예. 예, 예.
0: 그 첫 번째 책으로 돈키호테를 선정하셨어요.
1: 예.
0: 예. 그 책 읽고 건너가기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간다는?
1: 어디서 어디로는 네. 각자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건너가는 것 자체만 모든 인간한테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능력이에요.
0: 건너가는 것 자체.
1: 그래서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대답은 멈추게 하는 일이고 질문은 건너가는 일이에요.
0: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문을 중요하셔야죠.
1: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은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던 나를 알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너가기, 불교에서는 이걸 바람일다라고 그러거든요.
0: 바람일다.
1: 아, 네. 최고의 지혜죠.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자기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곳으로 자기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의 이름을 책 읽고 건너가기로 지었어요.
0: 좋습니다. 저도 많이 건너댕기겠습니다.
1: 이제 예, 건너가기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0: 돈키호테.
1: 예.
0: 철학은 동사다.
1: 예.
0: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호전문가에서 계속된 이제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에 강의가 이제 기대가 큰데 그것에 관한 꿈 요즘 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호전문가에 관해서.
1: 호전문가에서 저는 꿈은 거기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0: 어떤 꿈을 꾸는 존재인지,
1: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을 강력하게 스스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0: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간다.
1: 예. 저희가 그 학교 이름을 기본학교로 지은 이유는 네네. 인간은 이 기본만 확실하면 탁월해질 수 있어요.
0: 근데 우리는 기본을 다 기본에 하는 기자 정도 배우면 본자는 배우지도 않고 그냥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1: 그렇죠.
0: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게
1: 우리는 영어를 배우잖아요.
0: 네네.
1: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기본은 뭘까요? 더 기본은 할 말을 갖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있으려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려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해야 돼.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하기만 하면 인간은 타결해질 수 있어요.
0: 이게 이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죠. 근데 현실은요, 뭐 불안한 청춘, 불안한 사춘기, 우울한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 예.
0: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1: 그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이렇게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어떤 불안, 그 다음에 어떤 멈춤, 이런 어떤 그 비효율적인 이런 태도들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일단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첫째 조건이 저는 좀 더 자기를 사랑하자.
0: 자기를 믿고.
1: 그리고 좀 더 자기를 믿자. 자기 이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자. 자기를 사랑하고

0: 자기를 믿으면서 여기서 생긴 힘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네.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1: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몇 마디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곱씹어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아마 다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동하는 철학자이자 나와 세상을 바꾸는 만남 새말 새몸짓을 이끌고 계시는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저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1: 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가 되고 세상의 표정이 된다는 의미겠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인생 낭독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안정아입니다. 저는 평소에 노랫말을 쓰고 또 음악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늘 최진석 교수님의 인생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해왔던 음악들, 그리고 또 음악가로 걸어온 시간들, 또 나아가서 제가 저로서 살아갔던 삶 전반에 대해서 또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진석 교수님께 들려드릴 음악은요, 제 몽타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림자라는 곡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또 그림자가 생겨나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또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세안도 잘 그렸습니까? 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 최고의 문인어로 평가받는가? 고려첨자를 1000년 전에 만들었을 때 밥그릇, 국그릇이었어. 그릇이 아니라 전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상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 미술품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 다양한 스토리와 감동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의 이광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전통미술 속에서 우리가 명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작으로 대접받고 우리가 명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소장자가 세안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죠? 자, 여러분 세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세안도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셨나요? 우리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썰렁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세안도를 우리가 언제부터 명작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에게 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통 미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열의 일곱은 고려청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청자를 100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고려청자는 밥그릇, 국그릇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고려청자를 만든 도공이 야, 이거 미술품이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전통 최고의 미술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려청자를 꼽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고려청자를 밥그릇이나 국그릇이 아니라 술병이 아니라 우리 전통 미술을 대표하는 한국미의 대표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백자다랑아리,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이 다랑아리라고 하는 저 백자를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혜원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 다 아시죠? 혜원 신윤복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인도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경주에 가면 경주에서

출토된 문화재 중에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게 있죠. 흔히 신라의 미소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이 작은 기와 조각 하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들은 사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명작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명작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명작, 명품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청자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국보로 지정된 청자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국미를 대표하는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의 일곱 대부분 고려청자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고려청자는 주전자든 사발이든 찻잔이든 사실은 천년 전에 고려 도공이 만들어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냥 그릇이었습니다. 실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미술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여러분, 조선시대가 되면 고려청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네, 고려 때는 사용을 했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주로 분청사기와 후기로 넘어가면 백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청자는 조선시대에는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고려청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려청자를 실생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백자를 사용을 했는데 물론 지극히 일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같이 학문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청자를 감상하고 선물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면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청자에 대한 존재감이 뚝 떨어져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고려청자 하면 한국미를 대표하는 전통미술의 최고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역사적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교토에 가면 대덕사라고 하는 절에 고호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막사발이 있습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막사발인데요, 이 막사발은 16세기에 우리나라 경상도 사천에서 제작한 막사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청자 백자를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라고 해도 저 막사발은 막 만들었다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건데요. 저것을 일본 사람들은 국보로 지정해놓고 있어요. 자,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본은 한 13세기 정도부터 차 마시는 걸 대단히 즐겨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마시는 걸 즐겨하다 보면 관심이 가는 게 뭐가 있죠? 그릇이죠. 자, 찻잔에 대한 관심이 가는데, 자, 차를 열심히 마시는 분들은 좋은 찻잔을 갖고 싶어 하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 도공을 3만 명을 잡아갔죠. 자, 왜? 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잡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는 토기를 먼저 한번 구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한번 더 굽는 건데 이게 1200도,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이게 보통 경험과 기술이 없으면 그 높은 온도에서 그릇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릇이지만 그 옛날에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하이테크 그릇이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을 3만 명을 잡아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 일본 규슈에 가면 아리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정착한 이삼평이라고 하는 도공입니다. 이 도공이 일본으로 잡혀가고 나서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기

일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규슈 아리따에 가시면 거기는 이제 일본 도자기의 메카입니다. 자기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조선 도공 이삼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규슈 아리따에 가시면 이삼평을 그야말로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우리나라 자기를 선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기, 최고 수준의 한국 자기를 선망을 했었고, 또 그것을 결국 만들어준 사람이 조선에서 건너간 이삼평이라고 하는 도공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자기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닌, 거들떠보지도 않는 막사발을 일본인들은 국보로 지정해서 지금 보존을 선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한국의 자기를 선망하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자,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일본의 거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죠. 그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옵니다. 그때 도자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골동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자기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특히 자기 중에서도 고려 청자. 왜냐하면 고려 청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개성에 가서 무덤을 도굴을 해서 고려 청자를 약탈해 가죠.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19세기 말 한국을 식민지와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려 청자를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창경궁에 제실박물관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수집품이 고려 청자였어요. 또 일본인들 골동상들이 모여서 경성미술구락부라고 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만드는데요. 그 경매회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장르가 고려 청자였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에게는 별 존재감이 없던 고려 청자였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고려 청자를 수집하고요, 매매하게 되고요,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창경궁에 있는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유리 진열장 안에 청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별로 거들떠보지 않던 일상적인 그릇이었는데, 창경궁에 새로 지은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고려 청자가 그릇이 아니라 전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상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이렇게 청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커다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미술로 달리 인식이 되고요.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요. 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아, 고려 청자는 그릇이 아니라 미술품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다랑아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백자 다랑아리 참 좋아하시죠?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 다랑아리에 아무런 무늬도 없이 뽀얗게, 그러면서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약간 좌우가 불균형 상태인 자연스러운 상태의 다랑아리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 다랑아리도 그릇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커다란 그릇. 자, 다랑아리는 보통 높이가 45cm에서 50cm 되는데요. 높이와 폭의 비율이 1대1쯤 됩니다. 저 다랑아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 때, 물레를 돌려서 흙으로 성형을 한꺼번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절반 만들어서 붙입니다. 근데 그 붙이는 과정에서 그 접합 부위가 약간 뒤뚱하게 되거나 어긋나게 되죠. 자, 여러분. 청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기를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공들이 저 백자 다랑아리를 완벽하게 둥근

형태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도공들은 억지로 일부러 둥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거죠. 약간 불균형 상태에 빠져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은 어떤 소박함, 절제, 겸손의 미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도요, 다랑아리를 제작하는 그런 도예가, 또 다랑아리를 가지고 다른 예술품으로 변주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에 런던에 가시면 빅토리아 앤 엘버트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박영숙 선생이라고 하는 현대 도예가가 만든 현대 다랑아리가 있어요. 높이가 거의 60cm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웅장한 다랑아리인데요. 그게 전시실에 전시돼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때 빅토리아 엘버트의 대표 컬렉션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랑아리인데, 자 여러분, 저 다랑아리는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18세기 100여 년 정도 기간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랑아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18세기 다랑아리는 약 20여 점에서 30여 점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학술적인 다랑아리만 다룬 본격적인 논문도 대단히 드물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중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백자 다랑아리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랑아리를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을까? 다랑아리는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백자 호로 불렸어요. 호. 항아리 호자를 써서, 그리고 백자 항, 항아리 항자를 써서, 또는 백자 대항,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 일부에서 둥글다고 해서 백자 원호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둥근 모양의 커다란 이 백자 항아리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다랑아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과연 언제 붙였을까? 누가 붙였을까? 쭉 좀 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다랑아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1953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김환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최근에 미술시장에서 제일 비싼 값에 팔리는 그 점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 그런데 이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가요,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에 김환기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종로에서 골동상을 잠깐 운영했을 정도로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골동품을. 그 중에서도 백자를 좋아했고 백자를 엄청나게 수집을 했습니다. 김환기가 서울 성북동에 이제 작업실이 있었는데, 성북동에서 종로로 나와서 매일같이 백자를 사가지고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약에 빠진 듯이 백자에 미쳐 살았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백자를 좋아했고 다랑아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그 김환기가 항아리와 매화와 달을 함께 그리면서 1953년경에 김환기가 백자대호, 백자원호라고 불리던 이 조선시대 그릇을 백자 다랑아리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환기가 이 커다란 그릇에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보기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 대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호. 아, 그릇이 큰 항아리구나. 크다라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자, 원호. 아, 이 그릇이 둥근 모양이구나. 그 정도 형태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감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김환기라고 하는 이 빼어난 예술가가, 열정적인 백자 수집가가 이 그릇에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랑아리라고 이 그릇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달에 얽힌 이태백 얘기, 또저 달에서 절구질하는 토끼의 어떤 전설 같은 스토리들, 내가 가졌던 어떤 달에 관한 추억, 낭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가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순간 쫙 밀려오죠. 백자대호, 백자원호라고 불렀을 때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 백자달항아리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단히 낭만적이고,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아름답죠?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백자 이 커다란 그릇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형태도 형태고 뽀얀 모양도 뽀얀 모양이지만 달항아리라고 하는 명칭이 주는 엄청난 분위기와 감동이죠. 자, 이거는 이름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있죠?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저게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그릇도 그 전에 대호나 원호라고 불렀을 때는 그냥 그릇이었는데 김환기에 의해서 달항아리라고 이름을 새롭게 얻었을 때그 존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부터 이 그릇은 뽀얀 그릇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상,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달항아리는 우리에게 한국미의 명작으로 다가오게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안도를 소장하고 있는 손창근 선생이 엄청난 저 가치에 저 세안도를 아무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여러분, 세안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세안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세안도, 아,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세안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썰렁하죠? 잘 그린 그림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세안도 잘 그렸습니까? 세안도에 집이 나옵니다. 자, 집이 나오는데 지붕선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지붕선과 뒤쪽에 보이는 지붕선의 비례감이 맞지 않아요. 네, 미술의 기본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오른쪽에서 바라봤는데 창문은 왼쪽에서 바라본 걸로 그려져 있어요. 아, 관찰자의 시선이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농담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못 그린 그림이죠. 자, 여러분, 추사 김정희는 냉정히 말하면 선비 화가, 문인 화가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 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럼 저 썰렁하고 못 그린 것 같은 저 세안도를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아하나요? 잘 들여다보면 썰렁한 그림인데. 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안도가 조선 최고의 문인화로 평가받는가? 1844년에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책을 구해서 보내주는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역관 제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그려준 게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이제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이 이 그림을 들고 1844년 10월에 중국으로 사절단으로 떠납니다. 들고 가서 이듬해 초에 중국에 있는 추사 선생을 흠모하는 젊은 학자들 19명을 불러 모아서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 추사 선생의 새 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사 선생을 흠모하던 젊은 학자들이

이게 바로 추사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입니까?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이 그 글을 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세한도 왼쪽에 표구를 해서 덧붙입니다. 요즘에는 장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장황을 해서 뒤에 붙여서 그거를 들고 서울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상적이 1865년도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 김병선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아들, 그리고 휘문학교를 세운 민영이, 또 민영이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 서울에 와 있는 일본인 학자, 이 학자의 손에 이 세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지스카 지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경성제대 교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사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사의 글씨나 그림이나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수만 점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세한도를 입수를 하게 됐는데, 이 후지스카 지카시가 1943년에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세한도를 갖고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당시에도 세한도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는데, 이 세한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서울에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손재형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데요. 진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입니다. 서울 양정학교로 유학을 와서 열심히 서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서예를 하다 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이 손재형도 열심히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과 자료들을 수집을 했죠. 자, 여러분, 이 손재형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명입니다.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낸 서예가고요. 이 손재형이 1944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수집하려고 했던 세한도가 후지스카 선생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죠. 동경에 가서 후지스카 선생의 집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극적으로 세한도와 몇 개의 작품을 더 찾아오는데요.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손재형 선생의 장남, 지금 살아 계신데요. 그분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석 달까지는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매일 찾아가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받아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 사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한도를 포함해서 일곱 점의 그림을 이제 사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죠. 찾아오고 나서 얼마 뒤인 이듬해 봄에, 그 당시가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 후지스카 선생이 자기가 수집한 물건들을 보존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이 45년 봄에 폭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있던 그 많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되죠.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의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한도는 폭격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재형 선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한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1949년이 돼서 이것을 공개합니다. 세 분에게 보여주는데, 위당 정인보, 오세창, 이시영, 이 세 분은 당시에 1949년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어떤 문화계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분에게 선생님, 제가 1944년 45년 요 무렵에 세한도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씁니다. 중국인 학자 16명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세 분이 또 글을 써요. 그래서 손군 자네가 드디어 일본에 가 있던 세안도를 찾아왔구나. 세안도를 그린 건 김정희인데 세안도를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동을 주는 건 손군 자네구나. 이런 글을 써요. 그 글을 받아서 손재영 선생이 중국인 학자 16명의 글 뒤에 또 붙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세안도는 개성 출신의 사업가이자 수집가인 손세기 선생이라는 분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세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손창근 선생이 이 작품을 물려받게 됐고요. 이분이 바로 올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작품을 기증을 했죠. 여러분, 이 세안도는요, 추사 김정희가 그림을 그린 뒤에 10명의 소장자를 거쳤습니다. 중국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 일본인 주인을 따라서 일본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국보 180호로 지정된 세안도의 가치는 1844년에 그려진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흘러온 170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함께 축적이 돼서 그게 스토리가 되고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보 세한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윤복의 미인도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인도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남짓?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수집했죠. 그것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곳이 서울의 간송미술관인데, 이 간송미술관이 2014년, 13년 정도까지 매년 봄, 가을에 2주씩 특별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도 요 무렵에 신윤복의 미인도가 몇 차례 전시가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이 찾긴 했지만 일반적인 보통 대중들까지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에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정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팩션 소설인데요. 역사적인 사실과 상상력을 가미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 바람의 화원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끄니까 바로 TV 드라마에서 이 바람의 화원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TV에서. 이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주인공이 김홍도와 신윤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윤복이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하는데,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미인도도 그렇고 다른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대단히 섬세하고 색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아름답죠. 야, 어떻게 조선시대 화가 중에 이렇게 색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혹시 여자가 아닐까? 신윤복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림을 놓고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을 하죠. 남장 여자로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과감하고 도발적인 상상력이었으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물론 신윤복은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한 소설, 드라마, 영화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 이듬해 2008년에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 전시가 될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린 거죠. 그 전에는 전문가들 정도, 고미술을 좋아하는 마니아 정도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이런 도발적인

인 상상력의 작품과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미인도가 완전히 인물화의 명작으로 대중들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경주. 경주는 신라의 수도고 우리가 천년고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주에 가면 너무 많은 귀중한 문화재,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즐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경주에 가서 여러 그 시내를 한번 쭉 돌아다녀 보십시오. 우리 눈에 띄는 경주 전통 미술 문화재의 이미지, 우리에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일 이미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얼굴무늬 수막새예요. 여러분 경주 갔다 오실 때 경주에서 빵 사오시죠? 빵. 빵 살 때 빵 봉투에 얼굴무늬 수막새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도블록에도 있고 뭐 그 경주 시민들이 애용하는 야구장 덕아웃 벽에도 얼굴무늬 수막새가 그려져 있고 오래된 자전거 포에도 그려져 있고 분식집 간판에도 그려져 있고 도처에 얼굴무늬 수막새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뭐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성속대왕 신종, 너무너무 유명하고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많죠. 더 고급스러운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경주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생활 공간 곳곳에 이미지로 집어넣어서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막새는 지붕에 기와 지붕의 초마, 수큐화골 끝을 마감하는 그런 기와죠. 막새라고 하는 와당에는 주로 연꽃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넣었는데 특이하게도 얼굴을 디자인해 넣었어요. 그것도 여인의 얼굴을 부드럽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살짝 관능적인 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인의 얼굴이 디자인된 이런 기화는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이 얼굴무늬 수막새 단 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더 귀하고 저 표현도 대단히 매력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우리가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굴무늬 수막새가 처음 발견된 거는 1932년 경주에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1934년에 이게 경주의 골동상으로 넘어갑니다. 정확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골동상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당시 경주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일본인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고 있던 그런 의사였는데 이 존재를 확인하고 바로 사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일부 소개가 됩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특이한 아주 귀중한 신라의 기화다. 이렇게 이제 몇 번 소개가 됩니다. 1934년 요 무렵에. 그리고 나서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뭐 전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더 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흐르다가 1940년에 이 소장하고 있던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할 때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갖고 갔어요. 자,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25년 정도 흐르다가 1960년대에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이었던 박이룬 관장이 이 얼굴무늬 수막새의 존재를 기억해냅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무늬 수막새가 있었어. 이게 어디 갔지? 그때 수집한 사람이 일본인 의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추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아는 일본인 사람들을 다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일본 규슈 지방의 북규슈, 기타 규슈 시에서 병원 개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다행히 이 얼굴 무늬 수막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아는 분들을 통하고 직접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오랜 노력 끝에 이 일본인 소장자 다나카 도시노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 다나카 도시노부가 아, 이 기와는 원래 고향인 신라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972년 10월에 국립경주박물관에 흔쾌히 기증을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너무 소중한 유물이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유물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에 아주 눈에 잘 띄는 중요한 자리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 무늬 수막새는 지름이 한 14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약간 깨져 있죠. 그 작은 기와인데 그 기와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경주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게 신라의 미소구나. 그때부터 신라의 미소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경주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경주를 찾는 외지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하면서 7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과 50년 만에 최고 인기 있는 미술품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대표적인 우리나라 명품들에 대해서 이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명작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나리자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자를 다빈치가 16세기 초에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였을까요? 아니죠. 자, 물론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였고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모나리자는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19세기 말까지는 상류층, 전문가들만이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실물로 보고 싶어 하죠? 자, 언제부터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1911년 8월 21일에 놀랍게도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합니다. 도난이 되고 나니까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했어? 자, 모나리자가 전시되어서 걸려 있을 때는 루브르 박물관 찾지 않던 프랑스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고 나니까 모나리자가 사라진 빈 자리에 가서 관람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 우리에게 모나리자가 있었구나. 왜 우리가 모나리자를 제대로 몰랐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모든 프랑스 사회 전체와 세계에서 모나리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모나리자의 뭐그 추적기를 막 언론에서 열심히 보도하고 이탈리아로 이제 가서 1913년 12월 31일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때, 도난당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열광을 했습니다. 모나리자에 관심도 없던 보통 사람들까지, 아, 우리에게 모나리자가 있었어. 모나리자가 돌아오는 날, 프랑스 파리역과 루브르 박물관 이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모나리자의 귀환을 반기고 노래를 작곡해서 모나리자 노래를 만들어서 틀고 기념품을 만들고 엽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하면서 모나리자 이미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나리자를 잘 몰랐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까지, 아, 모나리자야. 모나리자는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미술품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됐죠. 프랑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 전 세계인들이, 아,
이게 모나리자였구나. 우리가 모나리자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립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이 도난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과 상류층에만 국한된 인기가 이제는 도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 인기 작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점의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몇 점의 미술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 저마다 사연들이 있죠. 네, 저마다 내밀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런 미술품들은 만든 작가나 장인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큰 인기가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네, 심지어는 미술품이 아니라 일상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서 명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각각의 이런 내밀한 역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미술을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단순히 조형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다양한 스토리와 감동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명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명작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명작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술품을 감상할 때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미술품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담고 있는지 이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미술품을 감상을 하면 훨씬 더 재밌고 풍요롭게 체험을 하거나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화도 아무 걸도 보지 않던 그림이었는데 헌신적인 노력의 수집과 전시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조각보도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요새 외국 나갈 때 외국 문화계 사람들에게 조각보를 사서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일상용품이었어요. 고려청자처럼 일상용품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 디자인을 우리가 미술로 받아들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떤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형태의 미술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100년 뒤에는 인기 있는 미술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 미술이 어려운데 미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미술을 조형적으로, 미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미술을 약간 역사로 집어넣고 사람 얘기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미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측면들을 재밌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미술 내적인 걸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조금 미술과 얽혀있는 스토리, 사건, 사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책을 보시면 미술이 조금 재밌죠.

0: 실기둥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어?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있지?
1: 어? 어,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아!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흠,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고를 만들었어. 검은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괴,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0: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2: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0: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고잖아.
3: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0: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나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룩에 대해 알려줄게. 우룩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0: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3: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룩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룩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룩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1: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3: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를

0: 해볼래요?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문구 연주자가 될래.

1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0: 아이고 왜. 그 못된 위나간 놀보 새님이 우리 착한 흥분의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 오메 원통하고 참말로 그냥 어? 내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 터지네 그려. 이럴 때는 내가 후련하게 뭐 노래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가? 어? 어? 꼬만 무정한 꼬마 날과 무슨 원수길래 어느 한 집을 보냈느냐 가느니 말 붙들어놓고 잠든 나를 깨워
1: 어째 오늘따라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냐. 어떤 날에 딱 이런 날이야. 이런 날에 내 앞에 어떤 놈이 딱 으긋장나게 걸리는 날에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 입을 탁 막아볼 판이야. 에이 마당새야!
0: 예.
1: 그 대문 잘 걸어 잠그고 피질 싹싹싹 잘하고 있냐?
0: 해요 지금.
1: 저놈이 저 주인놈 말하는데 해요 지금. 이게 뭔 이런 마당 똑바로 쓰라!
0: 예.
1: 로봇 청소기를 살까 보다 그냥.
0: 오메 저 씹어먹을 놈의 인사가 아침부터 뭐라고 그냥 씨부렁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쫓겨나질 우리 흥부작은 새님 이 엄동설 안에 어린 도련님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에휴 불쌍해서 어쩔거나.
2: 어메 어메 아이고 흥부작은 새님 아니시

0: 아이들아오. 아이고, 그동안 기체 편안하시며 아씨 도리님도 다 무고신지요.
1: 오냐, 마당새야. 그동안 잘 있었더냐?
0: 예.
1: 그래, 큰애님 성정은 좀 어떠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0: 아이고, 말씀도 마시게라오. 서방님 쫓아낸 후로는 그냥 성질이 더욱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셔도요, 그릇에다가 음식 대신에 돈을 담아놓고는요, 소리랑 과실이랑 어포 육포 인절미랑 어전 육전 편적 산적 생선이랑 오색탕이랑 말끔히 지를 붙여 어동육서 홍동백서 자포우에 그냥 재배로 그냥 재산을 지낸 다음에는 엽전만 골라갖고 그냥 개소다 대고 쪼르르 넣는답니다. 많이 들어가셨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식상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면 좋고.
1: 아이 놈아, 어제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형님 안 뵙고 간단 말이야. 내 형님 좀 뵙고 가마.
0: 아이고,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더라 않단 말이야.
1: 어리, 아니, 마당새야, 내 형님을 좀 뵙고.
0: 아니야, 모르겠느냐. 어디를 그냥 그냥 보냈단 말이야.
2: 오메,
0: 저리 가.
2: 아이고, 뭘로 가시겠나.
1: 아이고,
3: 아이고, 이게 누구여? 내 사랑하는 아우 흥보 아닌가?
1: 예예, 형님.
3: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고?
1: 아 예. 아, 그동안 평안하신지 무난이나 여쭙고자 왔습니다, 형님.
3: 무난이가 뭔 바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사이에? 편하게 말을 해, 편하게 어서 말을 해.
1: 예예, 예, 형님.
3: 아.
1: 실은요.
3: 어?
1: 피난이다. 피난이다.

0: 다짜고짜 비난이란 뭔 말이오?
1: 그지에 저녁을 굶은 처자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으니 만석군 형님

0: 되거든 한양반 줍시며 그도 참 묻으시면 식은 밥이나 싸대기나 지게지라 봉근겨라 한 가지만 초시여도 여러 날 굶은 처자들아 구원하여 살리겠느라 형님
1: 그려
0: 덕분에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 뭐 노래 이렇게 성음을 다글다글 넣어서 한다냐?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어?
0: 예 형님.
1: 아이고, 그러면 진즉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달라고?
0: 예예 형님.
1: 그러면 저 너 볼이나 좀 타가지고 갈래?
0: 볼이요?
1: 그 볼이 어때?
0: 아이 볼이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그저 맛이만 주시옵소서 많이만
1: 예. 많이만 알았다
0: 예 형님
1: 마당새야!
2: 예예 예.
1: 그 대문 털어 잠그고 예? 그 욱 창고 틀 가면은 박달 문득열라 옥천은 겁먹어나 있느니라 가져오니라 야! 오 이거
2: 어쩌고
1: 왜 어디가 이놈아
2: 왜 어쩌고
1: 야 이놈!
0: 형님
1: 야 이놈아 만들어라 부모의 양

0: 나와 형제라고 키웠던 일을 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놈. 잘난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달라더니 돈 달라 쌀 달라 나랑 달라 재물 달라. 이놈이 나한테 해준 게 그동안 뭐가 있느냐. 어? 내 방출이만 자주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내가 오늘 그놈 있다 이놈아 야 이놈아
1: 아이고 형주씨 아이고 형주씨 상황 좀 살려주시오.
2: 아이고 형주씨 꼬매 남자가 유별인데 어디를 만지고 날려.
1: 아이고 형주씨
2: 청복을 갖다 맡겼던가 맡겼어.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개집은 잘 잡제.
0: 아이 마누라
2: 정말로
0: 아이 저기
2: 아이고 꼬매. 지겨워. 아흠
0: 봤지? 너가 올 곳이 아니야. 그만 잊어버리고 썩 처리 가 이놈아! 꼴도 보기 싫은 게 야! 타!

보금찬지 어디서 보았소? 차라리 아주 죽여

0: 허우다. 아이고 형님.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작은 사방님 잠깐만요.
0: 혼자 받으세요.
1: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무슨 살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커트랑 태국 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고 노래방 한번 안 가보고 돈 사고 밥 사고 집 사고 장가 들라고 내 40평생 모아둔 돈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냐. 아이고 장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쌀 사고 고기 사서 마님들이랑 도련님들이랑 배부르게 드시게라.
0: 마당새야, 내가 이걸 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당장에 집에 가서 먹을 양식거리가 없구나. 내 오늘 이거 받는다마는 다음에 내가 후에 갚아주마. 마당새야.
1: 남은 돈으로는요,
0: 뭐냐?
1: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시다가 옷도 한 벌 사 입고 그렇게 하시오.
0: 천원 가지고 뭐냐? 아무튼 고맙다.
1: 고생하시게라.
0: 그리고
1: 다시는 이러면 식구도 고지 마시오.
0: 뭐냐, 마당새야.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이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오. 얼른 가시게라. 아유. 아니 저런 못된 년놈들이 있는가. 야 이 년놈들아, 어메 귀신들은 뭐든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안 잡아가고. 여러 귀신네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우리 놀부 놈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좀 비나이다, 부처님 좀 비나이다. 제발 좀 잡아가시오. 제발 야. 좀 잡아가시오.
2: 마당새! 마당새! 야 이놈아, 마당이나 깨끗하게 쓰려고 그랬더니 뭔 누구를 잡아가라고 노래부로 난리여.
1: 저 흥보 작은 새님이요.
2: 뭐? 흥보? 왜?
1: 아 새님을 귀찮게 귀신 보고 잡아가라 봅시다.
2: 그려 그려 옳은 말 잘한다. 그려 그려 속이 다 시원하네.
1: 속 시원해.
2: 아 그래 시원하다고? 깜짝이야 저놈 주인놈을 그냥. 야 이놈아, 이놈이 빗질을 성의 없이 깨작깨작하고 있네. 똑바로 하시라.
1: 아쉽스라고 안 해요 지금.
2: 하여튼 싸그리 뭉탱이로 날아간 게 좋구만. 맞다가 야 이놈아, 어봐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빗질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왜 이렇게 빗질하고 난리야?
1: 아따, 새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개무는 이반복네요, 소지하니 이반복 추리로구나.
2: 이제는 하인까지 성음이 다글다글하네. 아이, 너 지금 뭐라고 하냐? 개문안이 반복돼요. 뭐라고?
1: 아니 이게 새님, 안에서 밖으로 내어 쓸면은 복이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쓸어들면은 그냥 복이 그냥 구야. 아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2: 옳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빗질을 꼼꼼히 해야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오.
1: 그러시라.
2: 그러니까 열심히 안으로 이렇게 쓰려.
1: 그래요 새님. 날랑은 빗질을 하려는 게 새님은 독부자라고 이렇게 안으시오.
2: 그래 그래 내가 예. 받을게. 자, 열심히
1: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2: 복이다
1: 복.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2: 아유 제 복이다. 전염병도 아니고. 아니야,
1: 새님 큰일 났어.
2: 왜?
1: 박질한 놈이 그냥 콩화족을 물고 단밖으로 날아가는데 어? 어쩔 거라. 잡을 거라 말 거라.
2: 야 이놈아, 콩을 물고 들어오면 몰라도 에이. 잡고 나가면 다시 잡아야지.
1: 그러지라. 어.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를 잡아. 잡아. 잡아. 아따가.
1: 대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있어? 아, 저 잡아라. 저 잡아. 저.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님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어디? 그쵸? 어디 어디 어디?
1: 가자. 어. 어메. 새집 배급하게 붙어 있네. 어? 요 놈의 박스새끼.
2: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 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대책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신

0: 명성이 명산 대차례 불동 들여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대차를 찾아가는데 뭔가 제기를 올하고 세조 같은 간을 허니 한진일물 덕붕이고 용산 대차를 찾아간다. 이때를 어느 때도 양촌 간절 보내놓구나. 온갖 장독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다 절씨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로에 가서 매일같이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년 강철이라고 산부인이 뭐 하나씩 낳게 되죠. 애를 하나씩 낳아요.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제 집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1: 많이도 불렀네. 70여 년 변치 않고 이 젓가락을 많이도 변했네. 그때 그 19살 소년이 평생 베베이굿에 웃고 울던 버시여, 평생 베베이를 노래하던 버시여,

0: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자.
1: 옛날 서울 간에 이정승, 김정승.

참 많이도 달라지지 않았나. 갈수록 더 분주하고 빨라지고 복잡해진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알고는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 오늘 나는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자네의 얘기 그리고 자네와 나의 소리를 노래하려고 하네. 왔구나. 왔어. 베베이가 왔구나. 이은관이 왔구나.

0: 서울시 서대문구 장구 소리와 함께 흥겨운 가락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1: 두근두근 설레지
2: 살랑살랑 봄바
0: 그리고 여기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올해 나이 98세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명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이렇게 이은관 명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보급인 스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제자들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배웁니다.
3: 항상 녹음을 해서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 항상 어느 때고 또 들으면서 공연이 있으면 또 연습돼야 되고 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0: 보관, 항상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나마 이제 매주 와서 받는 수업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릴까봐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10분 1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또 다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1: 합창! 살랑 살랑 신랑! 살랑 합창 신랑! 봄바라는 남자!
2: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이은관. 그는 우연히 죽음 뒤에서 흘러나오는 당대 최고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요. 소리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부르고 싶었던 소년. 소년 이응관은 신문사 주최로 열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고 서도민으로 1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0: 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던 소년 이은관.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한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은관 명인에게 서도소리 베베이 구슬 사사한 황주관번 이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왔구나! 왔어!
0: 베베이굿은 상사병으로 죽은 딸 베뱅이를 위해 넋풀이를 하는 최정승 내의 소문을 듣고 엉터리 박수무당이 거짓 넋풀이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간다는 내용인데요.
2: 베뱅이굿은 지금 서도소리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인데요. 옛날 그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배뱅이 혼을 달래주고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교훈적인 것도 있고.
0: 배뱅이 굳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황해도 출신의 소리꾼 김관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 황해도의 용관에 살던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거의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토막 소리들을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그 이제 모아서 오늘날의 베베이 스타일로 그의 아들 이제 김종조한테 전해주고. 또 김종조뿐 아니라 최준영이라든지 뭐 이인수 같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고 그래요.
0: 그렇게 김관준을 시작으로 아들 김종조 그리고 최순경, 이인수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베베이 굿. 그리고 다시 이인수 선생과 이은관 명인이 사제로 만나면서 이은관과 베베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인관은 알기나 했을까요? 베베이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고 질길 거란 걸 말이죠. 우리의 소리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리던 남도 소리. 서울과 경기 지방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소리.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서도 소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소리에는 각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3: 지역

0: 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첫 번째 원어고 생활 습관이고 또 뭐 취향 풍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1: 헐시고 덜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2: 평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것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 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이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 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작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가만.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에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 이불을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세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았던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 도다 일광단, 길수덕진, 호동진, 면지수들, 삼동진, 흑공단, 목공단, 만수, 청산, 우르무단, 최경동, 화령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 때의 대대 할아버지가.
3: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의 웃.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4: 서도 창으로 하는 배뱅의 곳은 이응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응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창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빙이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이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3: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응관의 베베의 웃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7: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팔만 구함장 좀 사업장
1: 여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알차봤지.
2: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아닙니다. 당시 이은관과 배배의 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0: 바로 재단 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해갑 씨, 서영준 씨,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인데, 그러니까 매일 한 5천 명, 4천 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뻐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2: 왔구나 왔구나 개개가 왔구나.
1: 무대에서도요 한참 패뱅이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럼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 40분씩 했어요. 앵콜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면 에이 하고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나오게 돼 있어요.
0: 이은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유명인이 되고자 무작정 서울 종로 땅을 밟았던 그때 하지만 무명 소리꾼이 무대를 밟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연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배가 아파 죽겠다.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새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러니까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0: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탈탈한 호박장.
2: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패배 이곳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대기해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이 요소 달에 5장6부 생겨서 아우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에 3분도 배고 한 남산만 해줬구나.

상자주의 어디가

0: 베베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야 황천에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베베이 잡으러 나오니 불쌍하게 죽은 베베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이때에 베베이 거지거린 죽어갈 무렵 베베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베베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베베이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1: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베베이 굿.
2: 안지나 푸고 가려고 내가 평양산 악수무당의 훈백을 눌러서 내가 입었어. 말고 세워라! 호환한 데서 좀 보자. 이쁘게도 차려 입었다.
1: 베베이 굿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베베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3: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베베이 굿의 이은관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1: 박수무당, 베베이의 어머니, 상자중, 베베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베베이 굿. 이은관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3: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당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은관 선생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그런데 베베이 부모님은 베베이 죽은 녹슬 듣겠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굿하는데 제일 먼저

어진 무당이냐? 즉 강원도 두면 산골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정관세 공절문 받은 듯이 원활문 열은 듯이 세워지어 입은 듯 황해도 무당이 이제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굿을 한번 해보죠. 보혈야 보혈야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이러다가 그만 찍 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굿의 또 다른 매력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1: 배배이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를 구슬했지만 배배이 넋이다군.
0: 이은관의 배배이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1: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척에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도 고대로네.
2: 아유 고대로 뭐 어? 나이가 있잖아.
1: 아 그래 형님 뭐
3: 형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1: 나 형님이라고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죠? 얼마 전에.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4: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5: 뭐?
4: 어디서 그런 일이
5: 있어? 저 어딘가요? 네, 저
4: 뭐야?
5: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6: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요.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7: 정신 바짝 차리는데 이분은 안 되고 진짜 제가.
8: 그러지 말고 둘이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 내고
9: 네, 예, 예.
8: 소리가 들 거야.
7: 네, 네.
10: 바꾸라!
1: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잔구만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11: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면 밭에가 있어
2: 밭에가 이러고
11: 네 그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대회가
1: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요
2: 아니 하는 거죠
1: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0: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아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1: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2: 너무 좋아요! 오늘 참 재미있네.
1: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뱅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대배구 전통 대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되고서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 될 가르쳐야 되고
3: 내 장작 그걸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4: 우리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1: 바로 이은관의 배배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배이 구수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배이 굿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인의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뱅이 굿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5: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드려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약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1: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5: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봐서 세월이고 반 물에 됐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이은관의 배뱅이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베베이 굿에서 이들의 베베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아주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리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떻게 짝적으로 찾아들어갔죠. 여봐봐, 탁주 할머니 집이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저 탁주 한 잔 주소 오래. 이 할머니가 맛돈 잔이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은 거 같고 고래 건지 잡아먹은 거 같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어.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 시절에 같이 점수를 먹는데 내가 대립이 나오더라고. 걔가 배를 좋아하더라고. 지혜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하고 네비 박수부대는 놀랬는데요. 어?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이따 이런 얘기를 들어오죠. 객석에 어? 펜데꽃은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2: 왔구나 해요 그냥.
0: 베베이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걱정을 한 것도 없었고 집권도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소소 소리 뭐 통기도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0: 싣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1: 민요를 왔네. 우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선절 풍년이 왔네. 동백이 고양이 이거 좀 시부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고 지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뭐 아직 뭐 빛을 못 보겠지. 대 떠나간다 어기야디야 어기야 이런 건데 대대 입구수로 이제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보다도 대대 구순 그 전통 대대 구순 참 그야말로 계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반면 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0: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2: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0: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1: 가창 총보라 알겠죠? 성경인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좀 악보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람스러운 생각에 난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0: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1: 눈물 나요.

0: 다음 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나이 많이 먹어서 뭐 다른 걸 다 잘 먹었다고.

0: 식사는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0: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조심히 하지만 원체 늙어서 이제 까다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0: 아 그래도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0: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음걸음만 조금 잘 먹고 좀 받고 그래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허리가 그래도 다행이지. 이날이
2: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의 나이에도 베베의 곳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4: 아, 그런 거 있어요.
0: 네, 우리 다 음악. 있고.
1: 어.
0: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 그런 거 그게 나 또 그 알았어.
3: 야, 알 네.
1: 좀 잘 됐다고.
2: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울을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베베의 구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 게 없으면 긴장하지. 긴장한 건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도 변치 않는다고.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고 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윤건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배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어떤 신민요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민요를 많이 보급하고 계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사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종숭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었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지한 예를 이렇게 돼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우스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 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배뱅이 혼신 표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어? 우리 오마니 어디 갔나요?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소?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닥닥 뛰어나오는 맛. 무대에서 나가면 뭐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하게 되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날까지.
2: 아, 뭐 지금도 설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벤 글도 뵙고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 다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좀 소리 갖다가 좀 현대화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1: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엄마 어디 아버지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관설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다 내다 줘요. 배대의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배대의 오마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코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관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엄마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의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는.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0: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세상이 됐죠. 과거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둘 실현될 수 있었는지 명상을 통해 배워보고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를 불태우면 곧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발전을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실현했듯이 우리의 목표와 꿈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 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 올립니다.

0: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1: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0: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아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아사나입니다. 아난타아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나서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두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밀면서 아랫배에 힘을 꽉 줘봅니다. 하나, 둘. 45도로 들어올리면서 호흡 유지해봅니다.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 배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두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개개 개고리 개고를 쳐은 밤주간의 왕개고 왕개고를 찾을 남은 양포를 떠뜨거고 미나리 밤죽을 더듬은 개고리 개고를 쳐은 밤주간의 왕개고 왕개고를 찾을 남은 양

아들아 몸 밑에 덩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 이 아위집 초밥밥 반찬이 되었네. 독수리 밥이 되었네.

0: 가장 야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와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와세
1: 아이
0: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높은 나무 앉은 새는 술래 바람 볼까 수심이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세요.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0: 산이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은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남 제1의 동천으로 하여금.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40